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도 있죠.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 처음에는 이렇죠.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다가도 익숙해지면 우리 어떻습니까? 슬그머니 내가 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찾지 않아도 내 지혜와 경험만으로 이 성공을 쭉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주님이 빠진 자리에 우리의 성취만 가득 차 있다면 겉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화려한 가나안 땅일지라도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은혜 온기가 사라지고 삭막한 사막처럼 변해버릴 겁니다. 모세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풍요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정작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광야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두 손 쥐고 매달렸던 모세의 기도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찬양의 이유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의 투가 To Be Glory 영어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안정감에 취해 하나님을 찾기보다 주변의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기웃거렸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사라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느라 바빴던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렸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결국 안식처가 아니라 서로를 삼키는 치열한 경쟁의 사막과 다름없었습니다. 옹기장이가 찬양합니다. 아카펠라로 함께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경배와 찬양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For this purpose, 세 곡의 찬양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로 누구를 아뢰실지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기쁜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줄을 어찌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밀러브의 살아계신 주, 바리톤 김주택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한복판에 친히 아주 가까이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린 연주곡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삼터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닐 때 권사님들이 교회만 오시면 부르는 참 구슬픈 찬양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참 궁상 맞아 보이기도 하고 왜 저렇게 처연한 노래를 부를까. 그 곡이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었어요. 이게 참 제가 들을 때 어린 마음에 이 노래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일 이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나. 나도 내일 학교 가는 거 아는데 내일 1교시 뭐가 있고 2교시 뭐가 있고 나도 아는데 왜 권사님들이 저런 찬양을 부르실까. 왜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우리 입에 붙어있는 찬양일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50대가 되고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니까 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운전하다 갑자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 근데 그러는 순간에 뭔가 이 속이요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찬양을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가는 나이가 되지 않았나. 그러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억울한 거예요. 아 진작 이 찬양의 의미를 알았으면 내가 보다 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 찬양을 알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갱년기가 와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달아가니까 아 이 찬양이 맞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일 일을 모르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일 일을 모르지만 오늘을 살 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사장이 말하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하루살이 인생, 오늘밖에 모르는 그 인생은 과연 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가? 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인가?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핵심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나의 내일이 이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마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나의 지능, 나의 기능, 나의 재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우리 예측대로, 우리 예상대로, 우리의 계산한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4장 14절의 상반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는 내일 날씨도 예측을 하지만 맞지 않잖아요. 예, 자꾸만 기상청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왜 그래요? 모든 자료를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내놨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돼요. 만약 예측대로 됐으면 우린 전부 다 지금 주식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르는가 하면 내려가기도 하고 환율도 오르내리고 집값도 오르내리고 세상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인은 누군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 마냥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장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14절을 누구에게 준 말이냐면 바로 전절에 13절에

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큰 소리 치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얼마나 완벽한 계획입니까? 자,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어떤 도시에 갈 거다.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머물면서 장사하면 이익을 볼 거야. 야, 나 잘 살 수 있어. 나 훌륭하게 살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될 거야. 이러면 충분해. 이러면 잘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스스로 호언장담하죠. 이렇게 안 되면 이건 세상도 아니야.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다 따라와 주길 바라고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장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될 거야. 이렇게 분명히 돼. 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내 계산을 확신하고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살아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너는 내일을 모른다. 그러면 내일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두 번째 핵심이 바로 그것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일을 모르니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걱정할 시간에 내일 예측할 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너희들이 잡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내일을 위해 살아요.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내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오늘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란 말은 세월을 건져 올리란 뜻이에요. 그저 지나가고 있는 나의 시간을 건져 올려라. 내일 걱정하느라 공상에 빠져서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4장 14절 하반전에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까 그냥 나는 그냥 별것 아닌 인생인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잠깐 보여요. 그러다 없어져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잠깐 보이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잠깐 보이는 그 짧은 순간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에 올인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어중간하게 그냥 중간이나 가자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잠깐 보이다가는 없어지니까요. 우리 인생 70에서 80, 90, 그래요 100세? 요즘 뭐 운 없으면 120세 산다면서요? 여러분 그 120세를 살아도 잠깐이에요.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인생의 삶에서 너무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의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그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길라 찬양 내가 찬양을 해주었는데 예 듣던 중 제일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니 이런 마음으로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저 찬양이 나한테 제일 중요한 찬양이지 이렇게 들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성령의 바람이 정말 막 불어오는 것 같고 제 속에 있던 모든 악한 게 다 물러가는 것 같고 모든 새로운 기운이 차는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모든 찬양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입에 들려지는 찬양은 불러지는 찬양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지금 이 설교예요. 그렇죠. 이 설교 하나 하면 나는 순교한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서야 맞는 것이고 이 설교 듣고 나는 천국 간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마지막 설교다. 여러분 그러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지만 우리는 그 잠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것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잠깐 있다 갔어요. 이분이 뭐 수백 년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천 년, 수만 년 아니요. 우리랑 똑같이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 모두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 보세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갔어요. 받은 땅이 아니에요. 아무 약속이 없었어요. 아무 지도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 저 보여주시면 갈게요. 저요, 완벽한 계획을 주시면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과 모레 글피의 지도를 주시면 그대로 가볼게요, 검토해 볼게요가 아니었어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첫 발을 떼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분들 계시면 제발 오랜만에 봤다고 좀 하지 마세요. 인사잖아요. 우리는 인사치는데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 나 요즘 잘 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사람 취급을 하지? 마음 되게 싱숭생숭합니다. 그게 인사로 하는 말인데 우리는 예의인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만이다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만나서 너무 반갑다. 예, 오늘 만나니 너무 좋다. 아이고 잘 왔다. 아이고 만나니까 이렇게 좋네. 여러분, 그 시간에 집중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 사람 뭐 했나 떠올리지 마시고 앞으로 이 사람 이럴 거야 예측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사람 만난 곳에 집중하면서 반가워하시고 감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부산에 처음 와서 부산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참여하는데 제가 노예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이북노예, 평북노예고 자기네는 부산노예니까 맨날 보는 얼굴들이에요. 저는 노예가 다르니까 매달 모임에 나가도 오랜만인 거예요. 저는 매달 나가는데, 저는 개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랜만인 거야. 만날 때마다 오랜만이래. 자기는 매일 만나니까 제가 그 모임을 때려쳤잖아요. 그래서 예, 때려쳤어요. 도무지 이 모임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갈 때마다 오랜만이래. 갈 때마다 어떻게 지냈니? 와, 정말 제가 그래서 아, 우리 교회 매주 못 나오는 분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는 늘 보는 얼굴이니까 우리끼리는 친해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어이구 어떻게 지냈어, 어이구 오랜만이야, 한두 번이지. 그거를 한 2년 들으니까요 짜증이 나가지고요, 이놈의 모임 내가 다시는 가나 보자. 제가 거길 안 나가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만났으면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에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사랑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집중하고 오늘 반기고 오늘 환대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자. 이거요 여러분, 정말 몸에 뵐 때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웃으세요, 인사하세요, 대접하세요. 그런데도 일이 안 풀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거든요.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잠깐 보이는 그 순간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인사하고 한 번 더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세 번째 핵심 화로 이것인데요. 시작.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을 몰라도 돼요. 나는 피조물이니까. 나의 내일, 여러분 피검사하고 건강검진하신 분들 결과 나올 때까지 마음이 졸이죠. 왜요? 난 모르니까요. 내 몸인데 내가 몰라요. 내 피를, 내 건강을, 내 혈관을 내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날 지으셨기 때문에, 날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내일을 아시고 그 하나님 내일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뜻이니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실천하고 그 뜻을 나누고 그 뜻을 내가 하루의 예배의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눔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내 삶이에요.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뭘 해도 좋은데, 다 해도 좋은데 주님의 뜻인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13절에서 야, 나는 1, 2년 후에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길 거야, 완벽해 보이는 계획인데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주의 뜻이 없고요, 주님의 나라가 없고요, 주님의 의의가 없어요. 그냥 내 계획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제가 살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는 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주님의 뜻, 그 뜻을 실천하라는, 그 뜻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에요. 무엇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명령이 생명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면 어때요? 내일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갈 텐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는가, 얼마나 내일 내가 더 누리며 살까, 내일 내가 얼마나 더 올라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나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나의 내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과연 이 찬양을 누가 썼을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라 스탠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분이 1950년에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분을 찾아봤더니 이분이요, 500곡 이상의 복음성가를 썼어요. 놀라운 분이죠.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계속 순회 공연을 다녔대요. 복음 순회 전도자도 하고 찬양 사역도 하시며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50년 되니까 어땠겠어요? 가난했어요. 사역은 너무 많았어요. 지쳤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두 부부가 이혼을 하고 맙니다. 아내도 목사님 따님이었는데 도저히 이 가난과 이 사역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어린 아이 하나를 남겨놓고 헤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서 목사가, 사역자가 이혼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많은 비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억측과 배신과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이분이 사역을 그만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고 그런 운전을 하면서 이제 사역지로 가다가 이분이 마음속에서 너무 큰 슬픔과 함께 하나의 멜로디를 떠올렸다고 해요. 그때 그 멜로디를 차를 세우고 받아 적으면서 그가 이런 가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누가 내일을 쥐고 계시는지, 누가 내 손을 잡고 계시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과 사역을 멈추게 되는 위기 가운데에서 그는 나의 내일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하루 또 찬양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지만 누가 내일을 쥐고 계시는지, 누가 내 손을 잡고 계시는지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이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탄생했지만 그 다음에 이혼한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하나 있는 아이의 엄마가 죽은 거예요. 정말 이 너무나 불행한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아, 내가 내일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나의 삶을 내 뜻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잡고 그는 사역의 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0: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내일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내일을 내 뜻대로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 나의 삶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짧은 생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날 나를 받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원래 제목이, 원 제목이 있어요. 영어 제목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I don't know about tomorrow,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 제목이 아니에요. 원 제목은 내일 일을 난 몰라요가 아니라 원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압니다. 누구를요? 내일을 쥐고 계신 분을, 내일을 붙들고 계신 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게 원 제목이에요. 이게 번역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됐지만 원래 제목은 뭐냐면 내일을 붙잡고 계신 그분을 저는 압니다. 이게 원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는 절대로 체념이나 포기나 다 내려놓고 이제 속세를 떠나자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내일을 꽉 붙잡고 계신 분, 나는 내일을 놓칠 수밖에 없고, 나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나는 내일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내일을 꽉 붙드시는 바로 그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원래 제목,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요, 저는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잠시 보이는 그 짧은 순간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나의 오늘 살아갈 목적이 되어주시고, 오늘 내가 살아갈 순종할 말씀을 주시고, 내가 오늘 집중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오늘 내가 의미 있는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행 중에 있고요, 때로는 방황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어때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나의 내일을 쥐고 있는 그분을, 그분을 아신다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내일 몰라도 됩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오늘의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204-0691 성민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오다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각자 다른 자리에 계시지만 그 자리가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자리임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느끼며 또 나누며 교회 가는 길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이어 들으신 곡은 히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 그리고 주를 앙호하는 자 더 라이트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같이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은혜로운 찬양들 나눠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이 더 기쁨으로 가득할 겁니다. 또한 극동방송 홈페이지 교회 가는 길 게시판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507님의 신청곡입니다. 아바 아버지 들으시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6089님의 신청곡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귀가하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의 마지막 찬양 지선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오다인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모레 글피 앞으로 사흘 후면은 9월 23일이 바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추분입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해가 빨리 지고 늦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또 이어서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햇곡식에 햇과일을 먹으며 나를 있게 하신 조상에게 감사하는 절기죠. 주위에 감사해야 할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절기 바로 추석입니다. 다른 해에 비해 비록 경제가 나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안 좋아도 추석이란 절기가 주는 풍성함만은 여전해야겠지요. 미리 마음 써야 할 것들 기억하시고 서로 나누는 풍성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가족들과 모일 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까도 미리미리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3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17째 주일이고요. 예전색은 여전히 녹색입니다. 내일 9월 21일 월요일은 마태복음의 저자이며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를 기념하는 성 마태의 기념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112편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의인이 받는 유익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월요일에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74년 전인 1452년 9월 21일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태어났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도미니쿠스 수도회 소속의 수도사였는데 타락한 종교생활과 교회 부패를 일찍부터 공격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사보나롤라에게 추기경 직위를 주면서 회유하려고 했지만 사보나롤라는 타협하지 않고 교황청을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두 동료와 함께 체포당했는데요. 체포당한 그는 무서운 고문과 함께 처형당하고 맙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1452년 9월 21일 출생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에는 최치량 장로님이 출생한 기록이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인 1854년 9월 22일 장대원 교배의 최초 설립자이기도 한 최치량 장로님이 출생하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할 때 많은 구경꾼들이 토마스 목사님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난 어린이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최치량 소년은 숙부와 함께 토마스 목사님이 처형당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됐는데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장성한 최치량은 성공한 상인이 돼서 평양 대동문 안에 여관을 차렸는데 그런데 그 여관 벽에는 한문 성경이 벽지 대신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할 때 뿌린 성경을 갖고 있다가 종이의 질이 좋으니까 벽지로 사용했던 것이죠. 마페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전도 사업을 하기 위해 최치량의 여관에 묵게 되는데 벽에 붙어 있는 성경 조각들을 본 마페 선교사님은 그 성경이 바로 토마스 목사님이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눠준 그 성경인 것을 알게 되며 큰 감명을 받게 되고요. 최치량의 여관을 근거지로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치량도 예수를 믿고 마페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장대운 교회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1910년에는 장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최치량 장로님은 오촐리 교회와 고음리 교회를 세웠고 성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최치량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인 1854년 9월 22일에 출생했습니다. 같은 날 9월 22일 화요일에 제암리 교회가 봉헌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9월 22일은 제암리 교회가 봉헌된 날인데요. 3.1운동 직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던 교회지요. 이때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많은 사람 학살당했던 이야기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건 이후 교회당이 없어지고 주민들은 흩어져버려 교회는 거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지원으로 초과 6칸의 교회당이 마련되고 1938년에는 벽돌 교회당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교회 형편은 여전히 미약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부터 일본의 오야마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일본인들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 한국 제암교회 소타 사건 사죄 위원회를 만들고 모금 운동을 벌여서 제암리 교회를 새로 짓고 56년 전 1970년 9월 22일 봉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 교회를 지을 때 일본인의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교인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새로 지어진 제암리 교회는 3.1운동을 기념해서 3자와 1자의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에 장로교단 합동 측이 시작된 기록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각 교단들은 9월이면 총회를 열죠. 9월에는 계속해서 장로교 여러 교단의 총회가 열리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1960년 9월 25일 장로회 합동 측과 고려 측이 합동을 선언하고 서울 승동교회에서 합동 총회를 엽니다. 그러나 이 합동이 오래가지 못하고 3년 뒤 1963년 유감스럽게 고려 측 즉 고신이 나오면서 다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단 합동 측은 1960년 9월 25일 이후 계속 발전하며 오늘에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에는 김세환 선생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나요?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을 민족대표 33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실무를 담당한 48인이 있었습니다. 그 48인 가운데 한 분인 김세환 선생님이 1945년 9월 26일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김세환 선생님은 수원 출생으로 수원에 3.1학교를 세웠고 3.1운동 당시에는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충청도의 만세 시위를 지휘하셨던 분이죠. 김세환 선생님은 독립청원서를 여러 곳에 발송하는 일을 맡아 수고하기도 했었는데 해방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1945년 9월 26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9월 26일 토요일에 상동교회가 폐쇄되고 황도문화관으로 바뀌었던 그런 기록이 있네요. 서울 남대문시장 근처에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상권이 형성된 곳이라 상동교회 터에 높은 상가 건물을 세우고 교회는 맨 꼭대기층을 이용하고 있어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옛날에 활발했던 상동교회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일제 때에는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전덕기 목사님을 비롯 이필주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등 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입니다. 상동교회 출신 민족운동 지도자들을 상동파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로 일본 당국으로부터 상동교회는 미움을 많이 받았죠. 결국 일본은 상동교회를 폐쇄하기로 하고 종로에 있는 중앙교회와 합병해 상동교회 교인들을 중앙교회로 다니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1944년 9월 26일에 상동교회당을 황도문화관으로 바꿔버립니다. 황도문화관은 천황 숭배를 위해 천황을 섬기는 도리를 가르치는 곳이었죠. 일본은 상동교회 안에 전국의 교육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본 신도의 의식을 거행하게 하는 등 천황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괴롭힙니다. 지금으로부터 82년 전인 1944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을 되새기면서 그래도 주일이면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정말 깊이 감사해야겠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배서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세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지나온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용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의 루트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랑방 전도축제를 통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의 남은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새로운 시대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닫힌 마음이 열리고 수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홀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나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본문이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 이 산상수훈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에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짧은 설교 안에 주님이 기도에 관련된 메시지를 여러 번 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빼고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 요소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추상적인 존재가 되는데 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우리의 일상 속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이 피상성을 없애버릴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경험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지루해지고 무미건조해지고 재미가 없죠. 사실은 머리로는 아는데 달 듯 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진도가 나가지 않는 신앙생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중요한 통로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게 내 존재에 스며들어오는 걸 느끼게 되고 내 내적 변화를 일으켜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 이런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기도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기도 자체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기도하지 않죠? 초자인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무속적인 신앙의 샤머니즘은 대상이 불분명하죠. 그래서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 그러니까 희미할 미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찬물을 뜯어 놓고 100일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기도를 받을 대상이 모호한 거예요. 확실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정성을,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기울이지만 내 기도를 받는 대상 자체가 모호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의 출발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는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아버지라는 그 존재,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뭡니까? 내 존재가 가능하게 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나라고는 존재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죠? 창조주이십니다. 예, 그 창조주가 되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예, 그 초월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친밀하고 매우 가족적인 분위기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절대자가 아니고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아니면 인간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불안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고갈되어 있고 우리는 결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가 그 결핍과 제한된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다. 의존적인 존재다. 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종종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죠. 무력감.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한계에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핍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는 부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 주시는 레슨이 뭐냐? 특별히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그거였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까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나는 파산한 상태와 같습니다. 뱅크럽을 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살아가면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모국어와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존재인데,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오늘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세 동사가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중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찾으라,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게 더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찾아, 기도한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 점점 이 세 동사가 강해지는 구조, 이 점증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구하는 것은 필요에 대한 요청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찾은 것을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찾는다는 것은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아다녀야 된다. 근데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형이죠.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게 문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계속적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적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냥 구하라가 아니요,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계속 찾으라는 겁니다.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뜨겁게 해도 그냥 뜨거운 물로 끝나면 안 돼요. 가장 간절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그죠?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존을 하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 속에 뭘 발견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간절함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있는 뉘앙스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라는 거예요. 대충 구하고 대충 찾고 대충 두드리고 끝나지 말라는 거죠. 이 사실은 기도의 출발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서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도 나타났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누구나 다 기도해요. 근데 끈질기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요. 근데 억지로라도 기도에 힘을 쓰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그분에게로 향하는 이 노력, 적극적인 태도, 억척스러움, 집요한 태도. 여러분 기도는 그냥 명상, 뭐 어떻게 의례적인 어떤 형식, 이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그분에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직 기도가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끈질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이 끈질김,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일단 기도는 시작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를 이론으로만 배우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서 끙끙 앓을 때 그 신음소리로부터 기도가 출발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은 기도에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나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지금 막 그냥 사투를 벌리고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깨워놓으면 또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고 하다가 또 가서 보면 또 자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깨가지고 베드로는 칼 들고 막 남 기자르고 막 하다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냄비 신앙이 아니에요. 확 뜨거웠다가 그냥 뭐 식어버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거, 지속적인 거. 그래서 오늘 여기 핵심은 뭐냐면 계속 구하는 자는 받는다 이게 아니고 계속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계속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계속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이 계속이 붙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wholeheartedness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100% 기도 응답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100%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셨어요? 이러면 대부분 일시적으로만 기도해요. 기도에 대한 결단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기도를 종종 하라고 하지 않아요. 종종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 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주 하라고 하지 않아요. Always, 항상 쉬지 말고요. 계속.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죽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중단하지 말라는 거. 무시로 끊임없이 일평생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끈질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그건 내가 신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다고 도박 비슷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백지 수표가 아닙니다. 알라딘의 램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정욕으로. 기도에 정욕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물 뜯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

뭔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실 줄로, 빚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불만을 가진 성도도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죠? 이 질문의 답을 바로 앞장에서 주셨어요.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일상의 필요로 구하세요. 그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모호해져요. 모호해져요. 예,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은 기도에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힘이 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할수록 더 힘이 생기는 게 뭐냐면 하늘의 뜻에 접근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게 먼저 기도해야 될 거라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광대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 다른 것은 다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게 그것을 구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일상의 필요만 구해서는 안 돼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하세요. 취업을 할 때 뭐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더 우선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만 끝나지 않죠. 용서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용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용서의 삶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대를 용서하려고 할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계속 내 영혼을 내 닫혀 있는 내 영혼을 마음의 문을 열어 달라고. 주님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는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한 방향으로 경주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문을 두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소원, 거룩한 소원. 고귀한 것을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 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한 번씩 고깃국 먹을 때가 더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거든요.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추구할 때 하도록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히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면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열심 우리의 열심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 이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보다 백배 천배 만배와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아버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오늘 극적 비유를 하나 드셨잖아요. 9절과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 그냥 여러분 형광색 있으면 쫙쫙 다 꺼놓으세요. 그냥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너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를 허락하지 않아요. 악한 아버지와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 우리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2주 전인가 금요철화 때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한 어떤 아버지 경험한 거에 따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인색하다 그러면 아들이 막 돈 달라 하는데 쉽지 않죠. 그죠? 너 아버지가 뭐 폭력적이거나 뭐 그러면 또 무능한 아버지 무정한 아버지 그러면 아무래도 나가는데 끌기죠. 또 뭐 에이 아버지한테 빌기보다 나가서 뭐 그냥 땅을 파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종교들 신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인도는 뭐 그냥 신이 수백만 신이 있어요. 수백만 종류. 일본도 여러분 얼마나 신이 많아요 여러분. 신의 나라 온갖 잡신을 다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들이 어떤 신들이요? 신들은 주로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뭐 사람을 바치기도 하고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숭배,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신도 사실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다른 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사실 이건 완전히 다른 신 개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분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떤 정도요? 로마서 8장에 하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는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 좋은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단서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에요. 여기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누가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 이것만 주시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데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좋은 게 뭔지 몰랐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실망, 대박 이게 아니고 성령? 뭐 이런. 여러분 왜 오늘 누가 보면 성령이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와요. 아홉 가지 열매. 그런데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한 몸에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절정이 뭐냐? 기도의 마지막 우리에게 응답이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는 결국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매일 기도를 하고, 여러분 매일 한 번만 기도해도요, 1년에 365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365번. 10년이면 3650번이에요. 20년? 30년 해볼까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요, 그게 1년 그리고 10년 20년 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요. 옛날과 전혀 변화 없어. 그럼 도대체 뭘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났느냐. 어떤 할머니는 날마다 새벽 기도 오시면서 남의 밭에 깻잎 따가지고 가고, 막, 고추도 따가지고 가고. 뭐 새벽에 기도한 것과 자신의 삶이 전혀 관계가 없어. 새벽에 기도하고 철회하고 가서 막 신경질 나니까 가족들 한판 하고. 도대체 기도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여러분. 이 변화, 인간 변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변화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변화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성화예요. Sanctification. 그분을 담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5장 48절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아들다워지는 것.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아요.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분을 계속 묵상하니까. 아버지의 아들다워지는 거. 오늘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딜레마예요. 예수를 믿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는 끊임없이 다니고 근데 안 변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 용서해 주니까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절할 뻔이에요. 여러분 용서 쉬워요? 용서 안 돼요. 용서 어려워요. 내 육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다? 못해요. 용서하려고 갔다가도 눈 뒤집어져요. 성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입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된다는 거. 그게 전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니,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거.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유치한 싸움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면 난 잘한 게 아니죠. 유치한 싸움들을 안 해야죠. 여러분 신자다워지는 것, 그 당연한 일인데 당연.

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내 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 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내 배를 채우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아직 신앙의 여정은 갈 길이 먼 거잖아요. 아주 초입에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와 있지 않아요. 매우 분주한 시대예요. 예. 여러분, 바쁘게 살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주함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어요.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분주할수록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수록 더 분주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내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생각보다 많이 신자들에게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보다 인간의 능력과 성취가 더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기도는 또 하나의 의무를 덧붙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이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향유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지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특권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분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아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이 아빠 손을 봐. 아빠 얼굴을 안 보고 뭐 사왔나, 뭘 주실까. 여러분, 그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문을 두드리면 그분은 활짝 열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질 것이 있다면 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내 성품에 문제가 있다면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육체적 필요 이상으로 영적 변화를 위해 간절히 구하세요.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세요. 응답받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이 응답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숨 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호흡해야 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그분을 갈망하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바라보다 보면 내가 그분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닮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자유요.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그 열매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곧 가을이 오면 이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때, 내 한 사람으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된 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품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의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전도 기간에 왔잖아요. 전도하면 그래요. 니나 잘 밀어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그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너 보니까 믿고 싶다. 너 진짜 보니까 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 너 진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너의 얼굴에 있는 그 기쁨처럼 나도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게 성령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성령은 누구에게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너무 멋진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두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성령의 선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양향기 윤선영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종종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선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아니한다 라고 경고하면서 분노의 순간에 내뱉은 말이 후회할 말을 낳고 관계를 해치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화가 날 때일수록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따라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분노와 후회 없는 말로 사랑을 전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하신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우리의 작은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매일 하나님을 더 닮아가길 소망하며 오늘은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첫 곡으로 띄워드릴게요.

0: 뜻에 나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신 기도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순종의 기도였는데요.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1: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먼저 들으신 곡은요, 주찬양 선교단의 겟세마네의 기도, 이어서 구현모 씨의 참 아름다워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은혜가 완전해짐을 알려주시는데요.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할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단순한 용서 이상의 것이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 삶의 현장마다 은혜의 능력을 붙잡아 절망과 제약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대는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풍조가 만연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바르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쉽게 흔들리고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인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상황이나 여론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세워갈 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분별력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한 주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마음에 새겨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프리비시 초대석.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혜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28년 동안 교정교활 현장에서 수용자들을 만나고 예배와 상담을 통해 복음과 사랑을 전해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낙인 대신 온전한 수용, 담장 너머에 부는 사랑과 회복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분, 품안사랑선교회 대표 이기향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네, 목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저는 품안사랑선교회 대표이고요. 교정사역자이고 지금도 담안에 있는 영혼들과 출소자들 또 그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교통방송에서 오랜만에 우리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토요일 날 우리 부산교통방송에서 교정 전문 프로그램 아름다운 고백을 진행하기도 하는 이기학 목사이기도 합니다.
2: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토요일 9시 30분에 목사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3: 네네.
2: 많은 분들이 오늘도 반가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저도 반갑습니다.
2: 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교정사역의 현장에서 수용자들을 만나 오셨는데요.
3: 네.
2: 처음 교정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와 또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어오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3: 저는 원래 그 교도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사람이고 저는 청소년 사역만 한 15년 했다가 경북 청송이라는 지역에 농어적 교회를 부임해 갔어요. 가다 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그 청송에 보면 4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관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가다가 예배 참석했는데 예배 시간에 특송자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선배 목사님이 이기영 목사가 특송 좀 하니까 노래 좀 하니까 대신 특송 좀 하라 그래가지고 특송을 좀 땜빵 한 거죠. 그게 계기로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이교도소 사이복귀과 중에 기독교 담당하는 집사님이 저보고 어디서 목회냐고 아니 청송에서 목회합니다 그랬더니만 수용자로 구성된 그 선교대가 있는데 목사님 좀 지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계기로 해서 했고요.
2: 네.
3: 오늘날까지는

0: 내가 교도소에 관하면서 한 영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잃은 99마리의 그 양보다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한 영혼이 곧 천하잖아요.
1: 네.
0: 한 영혼이 바로 서야 그 모든 영혼들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영혼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1: 네.
0: 그것이 오늘까지 목회한 것 같습니다.
1: 네. 세미나에서 특송을 하시다가
0: 네.
1: 여기까지 오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사님, 사실 수용자들을 직접 만나보면요. 우리가 네. 흔히 생각하는 범죄자라는 이미지 너머에 한 사람의 삶과 아픔을 마주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0: 그렇죠.
1: 듭니다.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현장에서 가장 느끼는 점은 이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주로 많이 만나고 또 그 외에 문제수들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이제 믿음의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가 또 노래를 잘한다고 그가 또 가수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처럼 믿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이거든요. 그냥 주여 주여도 아니고 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도소 안에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범죄 행위를 해요. 그게 뭔가 좀 모순되지 않아요?
1: 네.
0: 진짜 믿음을 하면 우리가 예배에서 있는 말씀처럼 착함과 그런 거 진실함이 있고 성령이 연명하심 속에 있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들이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영혼이 교도소에 예수를 잘 믿어 나오면 가정이 따뜻하고 교회가 비전이 있고 사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교도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로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바르게 제시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간단히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1: 네.
0: 첫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라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기서 구원함이란 말이 건지어다 동행하다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23절에 나와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면 돼요. 범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바른 제시 그걸 강조하는 것이 목사로서 교도사역하는 목사로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1: 네, 믿음과 복음의 바른 제시를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0: 그렇죠.
1: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계속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 속에서 청소년 범죄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거친 말과 욕설 이런 것들이 말버릇을 넘어서 청소년들의 생각과 관계 또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0: 네.
1: 그리고 또 가정과 교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0: 말의 소중함은 몇날 며칠 강조해도 부족한데요. 왜냐하면 말은 우리 호르몬에 밀접한 영향력을 줘요. 우리 보면은 우리 고피디님 몸 안에 보면 달팽이관이 있잖아요.
1: 네.
0: 그 안에 해마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일명 기억저장소인데 이것이 우리 전두엽에 영향을 주는데 전두엽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전두엽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이 주 방송으로 말하면 주조정실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말이 그 전두엽 가기 전에 이 시노십스를 통해서 호르몬을 통해서 가늘게 되면 가치관이 형성돼요. 다시 말해서 가치관은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느냐 부정 호르몬이 많이 나오서 삶의 안목이 달라져요.
1: 네.
0: 시계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들으면 행복해지죠. 그건 뭐 행복 호르몬이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오시토신 같은 게 나오는 것이고 거친 말을 들으면 아들렐레 같은 노르 아들렐레 같은 그런 부정 호르몬이 나와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거칠어져요. 분노가 나와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세계관이 형성돼요. 가치관이 형성돼요. 사회를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청소년을 가만히 보여. 오늘 촉보소년들을 보면 촉보소년들의 말의 내용이 어떨까요? 70% 이상이 욕이에요. 분노예요. 거칠어요. 그러면 이 촉보소년들은 우리가 가정법에 의해서 만 10세에서 14세의 아이를 얘기하는데 이 촉보소년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형사법을 안 받아요. 형사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소년법에 따른 받지만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거친 언어와 그런 성격에 노출됐을까? 그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어른들로부터. 어른들부터 부정적인 말, 거친 말, 폭력, 비관적인 말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그 아이들의 세계관이 자리 잡힌 거예요. 그런 아이들 어때요? 사소한 거라도 분노를 내죠. 그리고 생각이 거칠다 보니 어때요? 법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1: 안 지키겠죠.
0: 안 지키죠. 오히려 그걸 이용해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지금 사회가 우리가 이만 드라마 같은 것도 봐도 영화 같은 거 봐도 폭력 영화가 어때요? 좀 우리 PD님 볼 때에 긍정적인 말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또 혈기가 많아요.
1: 아무래도 좀 거친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0: 그걸 보는 아이들이 나비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촉법소녀가 심각하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날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가정 무너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대화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 푸디님하고 저하고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청취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말을 바로 제시할 때 힘들고 곤고하고 얼음 속에 있는 분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삶의 비전도 갖고 환난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 어른들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가치가 형성돼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잘 깨닫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옳고 그름을 명확히 안다고 한다면 걔네들이 거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특히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쫙 명심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준다. 성경에서는 말이 곧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제시해 줘야 될까? 긍정적인 믿음의 말. 더군다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 네가 표현하는 대로 네 미래는 될 것이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거친 말을 하는 애들은요 공감대가 없어요. 사회성이 결여돼요. 집중력도 떨어져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제가 아이도 부족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애들은요 사회성이 너무 좋고 진취적이고 공감대가 형성하고 상대방을 대한 배려가 되었고요 자기 걸 희생할 줄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아무리 현실 불안정한 세대라지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듣고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자꾸 믿음의 말을 교회에서 하다 보면 촉법소년은 점점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또 마음의 묵상이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수용자 자녀 돌보기라고 네. 들었습니다. 부모의 수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특히 이 범죄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와 또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0: 지금 이 시간 전국교도소 55개 교정기관에 약 6만 4천 명이라는 수용자가 1일 수용되고 있어요.
1: 네.
0: 이 중에 기독교인이 약 2만 3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약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0: 그러면 6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대략 그 자녀들이 범죄의 대물 확률이 일반 아이들보다 4배가 높아요.
1: 네.
0: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 개인적으로는 한 가정의 문제로 우리가 방관할 것인가? 아니죠. 왜냐하면 수용자의 자녀들은 수용자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고 우리의 미래예요.
1: 네.
0: 그러면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서 또 주변 사람들의 낙인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어떨까요? 가치관의 형성이 불안전해요. 또 자존감이 많이 상실돼요. 범죄 대물림도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겠지만 일반 사람들의 자녀보다 수용자 자녀들이 범죄율이 4.5배가 넘어요. 이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이 아이들을 방치해야 될 것인가? 그럼 절대 안 되거든요.
1: 네.
0: 우리가 돌봄이 이라는 것은 다른 거 말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건데 부모가 범죄한 것이 아이들은 잘못은 아니잖아요. 태어나보니 부모님이 전과자예요. 태어나보니 가정이 이래. 아이들이 잘못이 아닌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 SNS 같은 걸 통해서 누구 부모님 교도소 갔대. 이게 마마방이나 뭐 이런 텔레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돼버려요.
1: 네.
0: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갖고 있는 달란트에 대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황을 해요. 제가 키웠던 어떤 친구가 지금 이제 33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달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도소 있기 때문에 자기는 18살 때까지는 초등학교 졸업장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가도 주변 눈총.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비참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검정고시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지금 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와 같이 고통 속에 자랐던 수용자 자녀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네,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아침 어떻게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 수용자 자녀의 아픔을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 청년이 이제 34이니까 그 청년의 아픔만 지금도 많은 수용자 자녀들이 그늘 속에 있어요.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랑은 사랑인데 주변에 돌봄이 없어요. 이 사람의 이 어린 우리 학생들의 배경만 보고 정작 이 학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한 영혼을 바르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 가르쳐 그럼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순수 우리나라 말하면 재밌어요. 3살 버릇 8까지는 간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한 가정의 자녀로 보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들에게 꿈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1: 네.
0: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음 프로그램이나 세대 너무 많아요.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이슈가 많아요. 근데 뭐냐 대화를 마치자. 그러니까 어린 청소년들하고 어른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아닌가. 네. 생각해 봅니다.
1: 다음 세대와의 대화, 그 그렇죠. 연결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 것, 그 회복이 가족과 사회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께 전해 주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의 소중함을 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꼭 그 사람 인격이고 영적 자소입니다. 그의 영성은 그의 말로 나오고 그의 삶의 질은 그의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넘어서 험하게 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0: 비방하고 조롱하는 다 육체의 열매라서 죄성의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도도 될 수도 있고 영혼을 치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말에 하나님 듣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믿고 우리들의 말이 내 영적인 모습이고 내 삶의 인격이라는 것을 아셔서 한국교회가 또 말의 소중함 우리 성모님들 말을 좀 지혜롭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의 미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거.
1: 네.
0: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그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형성되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들이 정말 은혜와 복음과 믿음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기양 목사님과 함께 교종사역의 현장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회복과 변화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담장 너머에도 복음의 소망은 계속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이기양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만 열어도 수많은 설교와 신앙의 가르침을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깊이 연구한 이들의 설명은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누군가 정성껏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내가 직접 말씀을 펼치고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 이걸 놓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은 서툴고 소박하더라도 매일 말씀 한 구절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 손으로 믿음의 밥을 지어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쌓일 때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의 말에만 기대지 않고 좀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직접 마주하는 기쁨 누리시길 바라면서 이하나의 쉼표 하나 문을 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누군가 대신 차려준 말씀의 식탁,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성경을 펼치고 주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이 당장 뭐 모두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매일같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묻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믿음은 조금씩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지선의 성도의 삶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말씀하시면 김도현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승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어낸 사랑도 아니고요. 또 자격을 갖추어서 받은 구원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이 정한 어떤 기준 안에서는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날이 분명 있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접 맛보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찬양 이어듣겠습니다. 토브 워십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클래식 콰이어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리고 러브 앨범 중에 있는 주님은 산 같아서, 이렇게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주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의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귀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야기가 있는 찬양.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어느 기독교도가 고생고생 끝에 천성문에 이르렀는데 믿음표를 가지고 오지 못하여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길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설교는 열심히 했는데 그 설교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행사를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없는 행사. 찬양을 하다 보니 예수님 없는 찬양. 가르치다 보니 예수님 없는 가르침. 길을 가다 보니 예수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은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이야기가 있는 찬양.
1: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0: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어 찬양 음반에서 연이어 들으신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에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사역들의 기록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12살 때의 사건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을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에 약 30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또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살에 옷단에 술을 달고 알파벳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알파벳을 만든 과자에 꿀을 발라 먹으며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는 사실을 공부합니다. 다섯 살에 쉐마와 시편을 공부하고요. 10살이 되면 미시나 연구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13살이 되면 마르비트바 예식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성인식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살 앞선 12살은 형님들의 마르비트바 연습을 옆에서 먼저 구경하면서 예비하고 13살의 성인식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에 12살에 성전으로 온 가족들과 함께 올라갔다 하는 이런 문화적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백성들이 함께 집단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라반이라고 불리는 여행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역시 광야를 지나가면 강도나 어떤 위험을 대비하여야 되겠기에 여자들과 연약한 아이들은 때를 지어 앞에 가고 또한 남자들도 역시 그 때의 앞과 뒤를 지켜나가는 형태, 바로 이것이 카라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오는데 예수님이 앞에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무리 속에 당연히 있으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집에 돌아와서 보니 없었습니다. 하루를 걸어온 먼 길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친척집을 다 돌아다닙니다. 갈만한 곳은 다 가보았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마지막으로 성전으로 가봅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은 저명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나누시고 또 말씀 나누실까요? 민영옥님의 음성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어서 들으신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연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특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또한 13살이 되면 미트바, 마르 미트바 예식 성인식을 거행하는데 그 전에 한 살 전에 그것을 연습하는 시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비트바를 대비하려고 12살에 성전에 가심, 그리고 카라반이라고 부르는 여행 방식.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남으셔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성경 토론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다 보니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님 없이 가는 길은 옳은 길도 아니요 안전한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 가고 계십니까?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이정림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그냥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님 없이 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가던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니 근심의 길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몹시 근심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걷는 길은 늘 근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평안과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은 근심이 사라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은 결국 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근심하다가도 빨리 근심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백만장자의 아들이 돈 1만 원이 없어서 근심하며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부자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은 근심이 없어집니다. 파도 치지 않는 바다가 어디 있을까요? 파도 치다가도 바다는 빨리 잔잔하게 됩니다. 춥지 않은 겨울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봄은 곧 옵니다. 병이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건강을 찾게 됩니다. 세상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하다가도 곧 근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근심이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도 근심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이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한홍재님의 목소리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용원의 극히 깊은 데서 신영옥님의 음성으로 이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가다 보니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틀 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리고 걸은 길은 하루였지만 근심하며 찾은 것은 이틀이었습니다. 두 배 고생을 했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고생합니다. 헛수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찾느라고 두 배나 고생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면 간 것만큼 헛수고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돈을 쓰면 쓴 것만큼 헛물질이고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큼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애쓰면 애쓴 것만큼 헛수고이죠.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금지 약물을 먹고 뛰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양심도 예수님도 없는 거죠. 결국 들통나 그 금메달이 무효가 됩니다. 어느 정치인은 당선되었는데 뇌물을 받음으로 그 당선이 무효 선언이 됩니다. 어떤 사업가는 아무리 위대한 부자였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걸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결국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임금은 정치를 잘해서 위대한 임금이 되었지만 예수님 없이 걸었던 그의 인생도 역시 무효 인생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성 베드로 성전 천정 위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천지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죠. 무려 4년 동안 그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4년을 천정에 매달려 누워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4년을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말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림도 좋지만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후대에 남기려는 것이 아니네. 내 작품을 역사의 길이 남기려는 것도 아니네. 나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것 하나밖에 없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보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필로스 싱어즈의 음성입니다.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예수님 없으면 고생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헛수고의 인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인생의 보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찾으려면 곧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 시간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루에 세 끼 이상 식사를 하는 것처럼 반복하여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먹어야 영이 살게 됩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예수님, 그러나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수고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십시오.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이 선교단의 신곡 앨범에서 내게 소원이 있다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아름답습니다. 슬금슬금 자란 삶의 잡초를 말끔히 제하고 온 맘 정성 다해 무릎 꿇는 순결의 시간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시간보다도 귀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크신 은혜죠. 자고 일어나 시작되는 하루는 그 대부분이 세상살이로 소모되지만요. 그런 일상 속에서 성도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 구별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의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크룩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이지 하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신약 성경 어디에선가도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주께서 산상에서 전해주신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이를 가까이 하셔서 위로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죠.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2660님 사연이에요. 85세 강길순 권사님 친정엄마 생신이라 사위 이을수 장로랑 친정갑니다. 일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쉬고 저희 가정 위해 기도하시는데 항상 건강하셔서 지금처럼 기도의 후원자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2660님. 와. 아, 지금 그 친정어머니가, 와, 권사님이신데, 85세셔요. 네,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 그 신앙생활 시작할 때 청년 시절입니다. 그때 그 교회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드리니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 들었던 게 문득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85세신데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걸 또 이렇게 깊이 알고 계셔요. 근데 남편분이 또 장로님이시네요. 복받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이 복을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들 있다면 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하기를 정말 원하고요. 자녀들 역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귀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이 기도의 후원자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국어 선생님이신가요? 보통은 바래봅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바랍니다. 바라다. 이게 맞아요. 여기서 바라봅니다. 이게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또 써주셨네요. 네, 안성진님의 찬양으로 같이 들을게요.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죠. 그리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통화하는 그 느낌들 다 체험하셨잖아요. 기도 중에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네, 항상 깊은 기도 가운데, 특히 가을은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갖게 되네요. 6634님 사연 함께 나누죠. 샬롬, 심준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심준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지체 중증장애인 단골찐팬이라고 해요. 기도와 간구 주제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이펜로드 아저씨 노래 선물 신청곡 이름으로 성당 아트 센터 가서 창작기획 뮤지컬 공연하는 스케줄 그날 어찌나 많이 보고 싶은 성남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그 친구들에게 노래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려주실 거죠? 네, 부탁해요. 6634

4님. 아, 여러분, 저, 이 사연 안에 막 즐거움이 묻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단골손님한테,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남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에게 들려주면 좋겠대요. 나 새삼. 맞아요. 합창단 노래하는 친구들이지만, 그 노래하는 친구들

많아요. 네, 세상. 합창단 친구들에게, 근데 이런 사연 처음이에요. 합창단 친구들에게 찬양을 띄워주고 싶다. 와, 그래요. 네, 가입해놓은 아저씨가 이제 불러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열린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 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뭔가 언제부턴가 고상한 척하고 뭔가 지적인 척하며 또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아니 또 그 자리가 또 성공한 자리라고들 막 그렇게 얘기들 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단골손님 6634님의 사연에서 항상 그걸 느껴요. 여러분 지체장애인이에요. 지적장애인 아닙니다. 이런 표현으로 정말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저 항상 배우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도 좋은 사연 깊이 감사드려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6634님 신청곡 가이펜로드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을 보노라면 마음이 절로 맑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그렇듯 물은 씻어주죠. 물은 또 화합입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씻어내 맑게 해주고 독한 것들을 희석해서 순하게 만들어 품습니다. 그리고 물은 생명이죠.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 유지에 물이 얼마나 기묘한가를 알게 하죠. 고요히 흐르는 물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참 고맙구나. 어느 인팅에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있나요? 주일인데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오늘 방송 시간을 기억하여 라디오 앞에,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 어플을 켜놓고 앉아서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을 축복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는 주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2094번님의 사연을 읽어줄게요. 10살 아들과 차 타고 갈 때 종종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을 틀려고 하면 아들이 엄마, 우리 어린이 방송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네요. 덕분에 저도 아이와 찬양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생겨서 참 감사해요. 와, 2094번님의 10살 아드님은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의 애청자이시군요. 방송 시간을 기억하고 엄마에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엄마와 함께 청취해줘서 참 고마워요. 차 안에서 엄마와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함께 들은 말씀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니 참 따뜻하고 행복한 모자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방송 시간을 기억하고 부모님과 함께 방송을 통해 찬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있어서 방송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2094번님, 아드님과 함께 방송을 듣고 이렇게 특별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도 2094번님의 가족처럼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지요?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부모님과 두 번째 찬양, 어린이 CCM 찬양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들으며 알고 있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은 물리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잘 보냈나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 정말 멋져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를 잘 들어보세요.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달리기 경주를 해본 적이 있나요? 달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달리나요? 맞아요. 결승선을 보고 달리지요. 그런데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달려왔을까? 친구보다 내가 빠를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며 뒤를 돌아보면 달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달리기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표대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라는 뜻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바라보고 달리는 결승선과 같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의 목표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지요.

0: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의 목표, 표대여야 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목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어떤 상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참 잘했다, 정말 멋지단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와 하는 경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부지런히, 멋지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아멘. 친구들,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우주여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여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 동안이나 했던 올리오파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선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선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과연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3: 올리오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당신의 모든

0: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올리오파,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겠나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올리오파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 선한 영이시여, 내게 들어와 살아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악한 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올리오파는 가끔 선한 영에게 말해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올리오파가 기도를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올리오파의 마음에 큰 평안이 생겼어요. 올리오파는 이제 악령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선한 영이신 예수님이 올리오파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에게 책 한 권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1: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올리오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0: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올리오파는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받았어요. 올리오파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려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소중히 다루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한파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올리오파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그 마을에 찾아왔어요. 한파슨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의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또한 다른 마을에 가서도 성경을 가르칠 거라고 하셨어요. 한파슨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 올리오파,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겠나요?
0: 네, 선교사님. 올리오파는 선교사님께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도와 다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올리오파는 이웃에 사는 조고라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도박을 즐겨하던 사람이었어요.
3: 조고,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0: 그러자 조고가 대답했어요.
4: 뭐야, 난 내가 지금 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 날 내버려둬.
0: 올리오파는 어쩔 수 없이 조고를 떠나왔지만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 하나님, 조고도 악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그날 밤 한밤중이었어요. 조고의 오두막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렸어요. 친구들, 무슨 일일까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올리오파는 조고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조고는 두려워하며 부르짖었어요.
5: 올리오파, 사탄이 나를 붙잡는 꿈을 꿨어.
0: 올리오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어요. 바로 다음 주일이었어요. 친구들,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과연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올리오파는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아바 프레이즈의 오병이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암송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신화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초 교수 박신화입니다. 주께서는 그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한없이 받은 그 크신 은혜, 그 넓은 사랑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가산책을 찬송가로 여러분과 배웠는데요. 오늘은 가스펠송, 이것은 사복음서의 내용을 노래로 전하는 음악으로서 19세기부터 미국의 흑인 연가와 교회음악의 전통에서 발전된 것이죠. 그리고 CCM 성가로 성가산책을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CCM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찬송가와는 달리 현대적인 음악 양식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노래하는 곡들이죠. 요즘은 또 이런 류의 노래가, 즉 현대 복음 성가가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일 먼저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하셨네. 미국의 대표적인 가스펠송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소프라노 김영미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검은 세상 나그네 길 소프라노 김영미였습니다. 이번엔 재미있는 곡 골랐는데요. 드라이본즈라는 곡입니다. 마른 뼈다귀라는 노래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만이 난무하는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뼈들이 딱딱 맞춰지고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어려웠던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드라이본즈, 마른 뼈다귀 흑인 연가인데 이걸 아주 그 가스펠로 재미있게 또 편곡을 했어요. 가사 조금만 불러드리면요. 옛날에 선지자 있으니 그 이름은 에스겔. 권능의 하나님 그를 불러내었네. 마른 뼈가 많은 골짜기로. 우리 주 하나님 말씀하셨네.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에스겔이 주께 대답하였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주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네. 놀라운 주의 말씀. 너 에스겔아 외쳐. 너 에스겔아 외쳐.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챔버카이어입니다.

마른 뼈들이 드라이본즈 2화 제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김은아 곡 김재은 편곡의 주의 손이라는 곡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린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참 좋은 가사이죠. 오늘 솔로는 김수환이고요. 박신아 과외 노래를 들으시고요. 박신아 과외 노래 다음에 연결해서 들으시는데 나의 피난처 예수 테탑친타 예수수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인도네시아 곡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부릅니다. 박신아 과외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어 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주로 가스펠송과 CCM성가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피난처 예수, 박신호 콰이어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손경민 목사님의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니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 기도 나오네요.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입니다.

천경민 목사님의 감사, 한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이거를 이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0: 야베스의 기도, 바리톤 김주택이었습니다. 이번엔 가스펠로 가보겠는데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The Old Rugged Cross Made the Difference. 미국 남부 가스펠 색채가 아주 강한 노래죠. 오늘은 바리톤 사무엘 윤의 음성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2023년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이네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 자국난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들으시겠습니다.
1: 들으시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바리톤 사무엘 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래는 가스펠이었다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오면서 찬송가가 된 가스펠 몇 곡 모아봤습니다. 가스펠은 주로 부흥회 때 많이 불렀었는데요. 그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멜로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과 반복이 많다는 것, 그리고 후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나의 죄를 씻기는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는 찬송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후렴이 계속 나오죠. 오늘 기악으로 들으십니다.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리등대 준비했는데요. 이 곡도 원래는 가스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찬송가가 됐는데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제가 지난 주간에 울산에 울기등대를 갔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테너 강무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테너 강무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즐거운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려운 일로 메마른 땅을 걸을 때나 위험한 곳에 빠질지라도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도 주님께서 늘 덮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이제 세 곡 같이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거군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소프라노 최종원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매일 기쁘게 국립합창단.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빌게이터의 살아계신 주 바리톤 최현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석인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한없으신 사랑을 오늘도 마음 다해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황지영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내 안에 생겨나는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가치를 두고 살 때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죠.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으로 여기며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휴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말씀으로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강구했던 찬양이었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찬송가 547장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처럼 살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영국의 어니스트 경이 남극을 탐험했을 때 일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밑에 있던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코끼리 섬에 남

남겨둬야만 하는 일을 당했는데요. 그는 꼭 그들을 영국으로 데려갈 것을 약속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가려고 할 때 공교롭게도 바다가 얼어붙어 그들은 코끼리 섬에 고립돼야만 했습니다. 이후 세 번이나 그들을 구조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온 힘을 다해 빙판에 구멍을 뚫으며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그마한 배로 섬에 도착하자 그는 자기 휘하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뿐 아니라 배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흥분이 가라앉자 어니스트 경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선할 수 있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매일 아침 잠을 깨우며 항상 갈 준비를 해두자 오늘 주인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어니스트 경이 코끼리 섬에 들어간 것보다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링컨은 불행을 연이어 겪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10여 차례 선거에서 낙선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녀는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 링컨이 얼마나 좌절감에 빠졌는지 그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극히 불행한 존재다. 만일 내가 느끼는 것을 온 인류에게 나눠준다면 이 땅에는 즐거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심각한 좌절감에 빠졌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이런 엄청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링컨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가 대통령으로 또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큰 믿음은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거였는데요. 워싱턴에 있는 그의 기념관에는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중에 가장 강하게 표시된 부분은 링컨이 가장 애용했던 성경 구절,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희망을 회복시켜 승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과연 두려울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려울 때, 앞이 막막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임스 패커의 책 소망의 한 글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말은 용서받음으로써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에서 일정한 분깃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나라의 일들과 관련해 당신과 나에게도 분명한 역할을 알려주실 것이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또 유지해 나가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싸우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며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결함 있는 사람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힘에 부친다고 느껴지는 선한 사역과 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힘을 구합시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선한 삶으로써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많은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잘못되고 있는 한 가지 때문에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엉망진창인 처지에서 나를 꺼내주실 힘이나 방안이 있기나 하신 건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잘 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시는 중이며 행하실 모든 놀라운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떠한 불운이나 실수나 어둠도 그분이 옳은 것, 맞는 것, 밝은 그 무엇으로 바꾸시리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께는 무슨 일이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기도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는 걸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너 렘케는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는데요.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잠깐만! 이라고 외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 앉아 그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 예부터 도움 되시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내 소망 되신 주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렘케 가족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삶의 경주를 달려갔기에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부릅니다. 배는 닻이 없으면 바람과 물결에 좌우될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인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그분과 하나로 묶이게 돼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모든 역경을 헤치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피곤함이나 지침도 모르고 말이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그들의 목이 찢기면서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키케로. 그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분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의 삶과 죽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저들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인할 수 없다.

수 있단 말인가. 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이었는데요. 박해를 당하고 잡혀서 죽을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나주의 믿음 갖고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네, 우리는 주님을 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시며 구원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스 CCM 앨범에 수록된 찬양 들으시고요. 예스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세계의 강을 건너라. 크리스천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세계의 강을 건너야 한다. 맨 처음 만나는 것은 해방의 강이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누리는 것이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두 번째는 기쁨의 강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며 가끔 실없이 웃다가 주위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한다. 한때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하찮아 보일 때도 있다. 세 번째로 만나는 것이 고난의 강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다. 비행기를 타보면 지상에서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해도 구름층 위로 올라가면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시련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때로 좌절과 고난의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으려 한다. 하지만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첫째 관문이 바로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근심과 염려가 마음속에 있는 한 더 높은 단계로서의 신앙의 발전이 어렵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나의 믿음 약할 때 김상은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Back to the Bible Quartet의 God Will Take Care of You, 찬송가 메들리 윤주연님의 오보의 연주 찬송 들으시고요. 연이어 필그리미션 코어의 찬송 이어집니다. 이 세상 고난이 끝나고.

네, 신앙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 단계 올라서고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고난과 고통이 넘기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뒤에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을 기대하세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끝으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그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주일 드라마 에스더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아름다운 왕비의 발견

성경은 요셉과 모세 그리고 삼손 같은 여러 흥미진진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에스더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큰 비밀을 안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에스더가 위험에 직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은 섭리의 뜻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으로 우리를

0: 인도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보면 주님은 본인을 드러내지는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딸을 늘 지켜보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만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죠. 이제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는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의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127개 도의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이 신뢰한 조언자 무무간 역시 아내 디아나와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1: 이번 잔치가 마지막이라면 좋겠군, 디아나. 6개월 동안 이 귀족들을 접대하느라 진이 다 빠졌어. 사실 맞이 잔치지. 이건 페르시아의 화려함과 위엄을 과시하는 거지 않나. 어제 보조병 하나가 술에 취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내가 직접 주문한 금잔에 금이 갔네.
2: 지금 모두가 지쳐있어요, 무무간. 오늘 밤에는 포도주를 좀 자제하세요.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1: 이제 가봐야겠어. 내가 아니라 폐하가 술을 좀 자제해야 하는데 술만 취하면 우리한테 이상한 요구를 해대니. 제가 왕궁으로 들어가자 넷이 비스타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비스타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무슨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비스타?
3: 폐하께서 술에 취하셔서.
1: 그래, 술에 취하셔서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
3: 술에 취하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여주시겠다면서 제게 와스디 왕비에게 면류관을 씌워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1: 그런데
3: 저와 다른 내시들이 왕비께 가서 말씀드렸더니 얼굴을 붉히시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께서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1: 걱정 말게, 비스타. 내가 가서 해결하지. 자네는 다른 내시들에게 가서 왕의 눈에 띄지 말라고 주의나 주게.
3: 와스디 왕비께서 저희에게 포도가 잔뜩 담긴 그릇을 던지셨어요. 왕비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1: 어서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나 해. 아수에로 왕은 화를 주체치 못하고 상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은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고 서로 지금 이게 뭐야? 여기서는 왕후가 왕의 말도 안 듣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왕께 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 종과 함께 잠시 저쪽으로 가시지요. 제가 다른 좋은 자들을 불러 모아 곧 폐하께 가겠습니다.
4: 지금 내 손님들을 뒤로하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 귀족들 앞에서 와스디가 감히 내 말을 거역했단 말이야!
1: 그것 때문에 긴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왕은 술에 취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이었고 와스디 왕비가 나타나지 않은 건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남자들로 가득한 곳에 여자가 함께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왕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왕비

0: 네가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상황은 그냥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왕비가 왕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페르시아의 명성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저를 포함해 나라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여섯 사람이 왕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페르시아와 메대법에 정통했고 또한 왕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1: 내가 자네들을 부른 건 그래, 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알고 있겠지. 와스디가 한 짓 때문에 난 도무지 화가 나서 못 참겠네. 자네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법적으로 와스디에게 어떤 벌을 줄 수 있는지 말해보게. 내가 손님들 앞에서 완전히 조롱거리가 됐단 말이야. 이 나라의 왕이 내가!
0: 제 생각엔 와스디 왕비님에게 두 가지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께 잘못한 것이고, 둘째는 왕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귀족과 백성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모든 귀부인들은 왕비를 영웅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남편들이 자기들을 부르면 이 얘기를 들먹이며 반항하려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런 것까지야 내 알 바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가?
0: 폐하께서만 허락하신다면 칙령을 내려 와스디 왕비를 다시는 폐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 국법으로 정해 변경할 수 없게 하며 또 왕비의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칙령은 왕께서 통치하시는 방방곡곡에 붙여 남편의 위치가 부인의 위치보다 높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왕과 조언자들은 제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가끔 안 들을 수도 있는 법이죠. 제 아내 디아나도 그런 거요. 하지만 와스디 왕비는 하필이면 127개 도의 귀족들이 모인 앞에서 더욱이 왕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이성을 잃고 내린 어처구니 없는 명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왕비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배신들이 와스디를 돕지 않은 것이지요.
2: 안나, 수상궁의 이 수영장은 멋진데도 요즘 이 왕궁은 좀 칙칙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온 뒤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아.
3: 와스디 왕비가 떠난 후부터지 그게?
2: 그래. 근데 우리가 밤마다 왜 왕께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가도 그냥 밤하늘만 쳐다보시는데 말이야.
3: 맞아. 그래도 이제 화는 잘 안 내시는 게 어디야?
0: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점령하러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왕은 지쳐 돌아와서 그의 종 바드니에게 말했습니다.
1: 와스디를 본 지도 벌써 4년이 지났군. 와스디를 안 보니까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네. 이제 화도 다 가라앉았는데 페르시아와 메대의 국법 때문에 다시 불러오지도 못하겠고 이제 다른 왕비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네. 꼭 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왕국을 위해서라도 왕비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을 순 없지 않나?
4: 제가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0: 꾸리자면 말씀대로 다른 왕비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왕비가 안 계신 몇 년 동안 어두운 기운이 왕궁에 돌아 어떻게 하면 그 어두움을 없앨 수 있을까 저희끼리 의논도 해보았습니다.
1: 그래. 무슨 좋은 수라도 생각해놨나?
0: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 모으고 궁녀 담당인 해계에게 맡겨 그들을 아름답게 가꾸게 한 다음에 왕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왕비로 삼으시면 어떠신지요?
1: 참으로 좋은 생각일세. 미인 대회라. 그렇게 하도록 하지.
2: 이제 이 이야기에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으로 그의 선조들은 BC 597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추방당했었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섬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는 어여쁜 사촌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잃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워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더를 만나시겠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건 수산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었고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본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왕의 명에 의해 많은 처녀들이 왕궁으로 몰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나타났습니다.
3: 예쁜 처녀들 모두 데려오란 왕의 명령이다. 널 데리고 왕궁으로 가야 하니 빨리 이리로 오거라.
4: 저요?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3: 왕께서 널 좋았을 것 같으니 걱정 말거라. 자, 어서 가자. 여기 정말 아름다운 처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5: 수고했네. 이제 내가 데리고 들어가지. 이쪽으로 오게나. 이제 앞으로 12달 동안 우리가 널 더 예쁘게 만들어줄 거야.
4: 12달 동안이나요?
5: 예뻐지려면 그 정도의 시간은 투자해야지 않겠나? 처음 6개월은 모리악 기름으로 몸을 가꾸고 그 다음 6개월은 향유와 여러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게 될 거야. 또 왕께서 좋아하시는 옷차림과 걸음걸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걸세. 왕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내가 힘껏 도와주지. 그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줘야겠군. 1년 후 너는 왕이 부르실 때 왕 앞에 서게 될 거야. 왕이 부르신다면 저녁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겠지. 왕께서 너를 흡족해 하시면 너를 다시 부르시겠지만 반대의 경우 사스가스 내실을 따라가서 궁녀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건 곧 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아이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해가 되는가?
4: 네, 너무 혹독한 조건이네요.
5: 인생이 가끔은 혹독하기도 하지. 그래도 지금 네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처녀들이 얼마나

0: 만한 많은 줄 아는가? 어쨌든 걱정할 필요는 없네. 내가 널 힘껏 도와 꼭 왕의 마음에 들게 할 테니까. 먼저 너한테 7명의 종을 붙여줘야겠군. 이제 시작해볼까? 파란색, 그렇지. 너한텐 파란색이 어울리겠군.
1: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매일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왕궁의 모든 사람은 에스더의 착한 성품에 반해 에스더를 좋아했습니다. 1년이 지나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고 다른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헤게에게 배운 것을 되새겼습니다.
2: 들어와 내 옆에 앉아보아라. 쑥스러워할 필요 없다. 그래, 넌 이름이 무엇이냐?
3: 제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의 에스더입니다.

0: 안나, 왕께서 계속 에스더만 보자고 하시는 거 알아?
1: 내가 보기에도 와스티처럼 예쁘더라고. 왕께서 에스더가 얼마나 좋으셨음 벌써 왕비로 삼으셨겠어? 에스더를 위해 잔치도 베푸신다는데?
0: 내가 듣기론 전 국민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셨대. 지금 바디니는 왕이 내린 선물을 이것저것 나눠주고 다닐걸.

역사를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페르시아에 남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모르드개처럼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염려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곤경에 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에스더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부족한 배경이나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아였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제게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으시고 특별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에스더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아름다운 왕비의 발견.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지난주 극동방송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방송사로 걸려온 전화를 마침 경비 근무를 하시던 집사님께서 받게 되셨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계속 말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사연인 즉슨 딸이 북한산에서 낙상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그야말로 긴급한 기도 요청이셨대요. 전화를 받으신 경비집사님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바로 공유해 주셨고요. 본인도 기도하시며 너무 걱정이 되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시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드리셨다고 하십니다. 며칠 후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던 그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따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뼈가 몇 군데 부러지고 또 타박상과 골절도 있었지만 수술도 잘 받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살아남이 기적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사고 당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취업이 됐던 때였는데 이번 치료가 필요하니 사직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회사 측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근무에 복귀하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너무 감사하다며 그렇게 받게 된 따님의 첫 월급 중에 106만 9천 원을 헌금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왜 극동방송 서울 지역의 주파수가 FM 106.9MHz잖아요. 그 의미를 담아서 106만 9천 원을 헌금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세상엔 어지럽고 끔찍한 뉴스들이 넘쳐나는데 극동방송에선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오직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으시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강중현의 목소리로 나는 민노라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여러분과 따뜻한 시간 함께할 텐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9507님, 오늘 예배 후 저희 교회에서 권사 선출과 장로님 투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셨으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9918님,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문자 보냅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목소리로 은혜 아니면 보내드리고요. 9507님이 신청하신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이어드릴게요.

0: 아멘.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347님, 이 시간 찬양이 좋아서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선하신 목자 듣길 원합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9391님, 이 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이 물들여지길 소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소망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해 주셔서 감동이 됩니다. 꼭 그런 가을이 되시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선하신 목자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윤형주였습니다. 1668님, 올 3월에 갑자기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가시고 나니 왜 이리도 그립고 보고 싶을까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적어주셨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리움이 전해져서 뭉클한데요. 주님이 힘주시고 평강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곁에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품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맺겠습니다. 끝곡으로 서로 사랑하라 총정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산입니다. 사람의 말은 큰 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용기를 얻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열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땅, 같은 성읍, 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전한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곳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며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갈렙에게 거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0명의 보고가 사실과 추측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는 결론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확대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선택하기를 축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고 밤새도록 통곡했으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말 때문에 먼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은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된 히브리어 표현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퍼뜨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두려움의 말이 공동체 전체의 마음속으로 번져간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리라. 그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언어를 선택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구선이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생각까지 미리 단정해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실제로 일어난 일과 내가 상상하는 일을 구별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싫어할 거야, 분명히 실패할 거야, 이제 방법이 없을 거야 라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보다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거인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인보다 얼마나 큰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올라가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종류의 거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움으로 미리 결론 내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한 주간도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말보다 믿음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올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바람이 부는 날 하늘에 연을 띄우면 마치 하늘의 주인이 된 것처럼 펄펄 잘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연이 영감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더 자유롭게 높이 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실을 딱 끊어버리고 날리면 조금 날다가 곧장 땅으로 하락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적당히 떨어져서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곧 추락하고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되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살아가길 소원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인수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불사인이길 걸 불사인이기는 사람이 그 인수리를 사람이.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다면 허는가 안 하는가 그거 차이지. 인수리를 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원의 예술을 따라 오늘 송정미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연이 잘 날 수 있는 건요, 염감기를 이용해서 줄을 늘리고 당기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데요. 마치 염감기가 연결돼서 높이 날아가는 것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네요.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 잘 누릴 수 있는데 사단은 속삭이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고 속삭이고 속이죠. 그런데 주님과 꽉 붙어있으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더 크게 더 멀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계획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초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저러면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신현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찬송가 메들리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으로 들어오셔서 서울을 클릭하시고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송정미의 지금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죠. 네, 영어 제목이 참 저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Trust, 신뢰하고 또 순종, Obey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Aaron Doyle의 찬양으로요. 예수 따라가며 Trust and Obey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Trust and Obey 에런 더월의 찬양으로 또 인내하신 곳에 주야 배스미나르 젠트 주음성 외에는 I need the every hour 린다 렌달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우리 말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으로 시작되는 온 맘 다해 with all my heart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베비 메이슨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2절 가사의 원곡이 저에게 참 많이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당신, 그 당신 자체를 구합니다. 라는 이 간절함이요. 또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요. 또한 어떤 상황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27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강찬의 찬양입니다.

강찬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브라운월십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제이어스의 예수 피를 힘입어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줍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길 축복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주 말씀 향하여 I will run to you 힐송의 찬양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지금 북한의 국경에는 높은 장벽과 철조망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북중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이곳 남쪽을 향해서도 장벽과 또 철조망을 계속해서 세우면서 국경을 더욱 단단하게 봉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경이 닫히면서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와 문화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길도 계속해서 더욱 좁아졌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철조망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국경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길이 열리고 또 사람이 복음의 문을 닫아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9장 23절의 말씀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붙들었으면 합니다. 북한을 둘러싼 철조망이 거치고 또 남과 북을 가로막은 장벽이 무너지고 무엇보다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북한의 회복과 남북한의 진정한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제이어스의 성령의 바람 불어와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한반도를 덮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모든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북한 땅 위에 또한 이 한반도 모든 곳에 일어나길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이 시간은 단지 통일을 꿈꾸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될 그날을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 각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탈북민들을 위해, 그리고 북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우리의 작은 기도가 계속해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선교 기도 편지로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북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의 편지를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북한 성도의 편지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저는 북조선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에 돌아와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한 분들과 직접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간은 선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물론 저의 가족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의 아내와 가까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집과 친척처럼 오가고 합니다. 그 집은 옛날에 평양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추방으로 온 집이고 저는 그 집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인간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남의 생각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빗대어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하는 말이 저의 외할아버지도 그런 말을 많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였는가 물었더니 옛날에 기독교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이 말을 제게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말이 새어나가면 좋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를 믿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이 기뻤습니다. 조선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 집은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를 하였다는 것으로 평양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예수쟁이라고 말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모르게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시 같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 가정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행운입니다. 이 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주관한다는 것을 나는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가정과 더욱 친숙하게 지낼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며 헌신하기로 다시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나의 글을 보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할 것은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조선 한성도 공공 드림. 지금 제가 읽은 내용 외에도 편지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편지를 보내온 북한 성도가 부탁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자체가 정치범 수용소나 처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성경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도 상상을 초월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국가 전복제로 몰아 가족이 멸족을 당하는 가혹한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은혜가 가슴에 새겨진 북한 성도들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편지를 보내온 북조선의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웃들에게 또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듣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북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려운 상황에서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북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북한

북한 안에서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만날 때 서로를 알아보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타는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북녘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도하는 담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간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찬양 함께 들으시며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님의 긍휼 문용택님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듣습니다.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에 복음으로 평화를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북한의 나선시와 러시아 연해주의 하산을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준공되었습니다. 왕복 2차선으로 교량 본체의 길이는 약 1km로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다리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육상 통로는 1950년대에 건설된 철도교가 유일했지만 이제는 자동차와 화물차가 직접 오갈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다리에는 특별한 이름도 붙었습니다. 야코프 노비첸코 다리입니다. 노비첸코는 소련군 장교로 1946년 평양에서 김일성을 향해 던져진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김일성의 목숨을 구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놓여진 이 다리가 어떤 의미인지, 북러 간의 어떤 관계를 상징하는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다리는 만남과 교통의 통로입니다. 다만 그 다리 위로 무엇이 교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식량과 의약품이 오갈 수도 있겠지만 무기와 미사일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군사 경제적 협력이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의 더욱 견고한 경제, 물류, 군사적 연결이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다리, 연결된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 남북으로 오가던 여러 길들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으로 가던 길이 있었고 개성공단으로 가던 길이 있었습니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길들은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중국과의 교역 통로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쪽을 향한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사이에서 길을, 다리를 내어야 합니다. 무기와 적대감을 나르는 다리가 아니라 군사적 야욕을 충족시키는 다리가 아니라 권력과 체제를 강화하는 다리가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다리,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과 약을 전하는 다리,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선전의 통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게 만드는 다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평화는 순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은 항상 필요한 전제입니다. 다만 동시에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과 자유, 생명을 전할 수 있을지, 그 길과 다리를 어떻게 놓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만강 위에 새로운 다리가 놓였습니다. 언젠가 한반도에도 더 위대한 다리가 놓이기를 원합니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길,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주빌리 칼럼에 이어서 주는 평화,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전해드리며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려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고 하죠. 매사에 목표가 있어야 모든 신체 기능이 통합되고 잠재된 에너지가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확고한 목표와 방향 때문에 생기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좋은 채찍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단,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잘 태워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운으로 채워야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첫 곡 함께 합니다. 내 마음의 주여, 박경민의 대금연주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섬기는 대금연주자 박경민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계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미리네 국악선교단의 연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리네의 연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그리고 큰우와 조이 앙상블의 예수 사랑하심은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피리에서 해금 연주로 이어지는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를 들려드렸는데요. 흔히 서양 악기인 오보에를 일컬어 천상의 악기라고 하는데요. 피리의 음색도 때론 장중하고 씩씩하지만 오보에에 못지않게 목가적이고 평화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곡에 이어서 조이 앙상블의 예수 사랑하심은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조결의 아쟁 찬양, 나를 받으옵소서, 그리고 이생강의 대금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조결의 아쟁 찬양, 나를 봐두옵소서에 이어서 이생강의 대금 찬양 앨범, 은혜의 찬양 수록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곡 함께 나눴고요. 이 곡은 두 대의 대금과 기타의 앙상블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앨범에 있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연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두 곡을 남겨두고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운으로 가득 채우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모키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당의 대규모 노쇼 피해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수백 명의 잔치 음식을 준비해 두었는데 연락이 끊기거나 당일 취소해버리면 업주들은 큰 허탈감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잔치 거절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사람들은 주인이 베푼 은혜와 풍성한 식탁보다 당장의 세상 일과 자기 바쁨을 더 우선시 하더라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노쇼가 애써 준비한 식당 주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잔치에 바쁘다라는 핑계로 거절하는 건 역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1순위는 무엇인가요?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초청을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이 하루가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성찬 승진의 온맘 다해,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큰 잔치를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 순간 사람들을 초대하죠.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식사 자리에 오라는 부름이 아니라 주인이 베푼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십시오라는 간절한 초청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밭을 사서 보러 가야 돼요. 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돼요. 각자 바쁜 일상과 이유를 대며 핑계대며 거절을 하게 되지요.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스스로 걷어찬

이 사람들,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는 언제나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곳인데 우리는 정작 세상의 일들에 밀려서 그 초청을 뒷전으로 미루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초청인데 그걸 뒷전으로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잔치보다 내 밭, 내 소, 그것들이 우선이고 당장의 바쁨과 세상의 일들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그 어떤 것보다 더 마음을 먼저 내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김정석 저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저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단편선을 썼는데 한 가난한 구두장애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구두장애가 어느 날 꿈속에서 내일 내가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다음날 구두장이는 온종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귀한 손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그 구두장의 눈에 보인 것은 거리를 청소하는 늙은 노인, 또 아이를 안고 떨고 있는 가난한 여인, 그리고 추위에 지친 행인들, 이분들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두장이는 그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차와 빵을 대접하며 온기를 나누게 됩니다. 밤이 되자 구두장이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깊은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오늘 고통받는 이들에게 베푼 그 친절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지요. 그때 정작 그분들이 놓친 것은 주인이 베푼 풍성한 은혜의 잔치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의 바쁨과 내 이익을 챙기느라 주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잔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그 초청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마커스의 날 향한 계획.

네, 두 곡의 샤넬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마커스의 날 향한 계획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께 전원 뷔페 외식 상품권을 무료로 쏩니다. 선착순 아니고요,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예배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술렁이며 엄청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오후가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놀이공원에 간 사람, 오랜만에 주말이라서 낮잠을 길게 자야 한다는 사람, 또 맛집 줄 서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실제로 예배당에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짜 뷔페를 준다는데도 자기 일과 재미를 포기 못해 결국 특급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똑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초대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나 바트 샀더니 사서 이제 꼭 가봐야 돼. 소 다섯 쌍을 샀는데 쉬어머러 가야 하니 양해해줘 하면서 정말 코믹할 정도로 뻔한 핑계들을 내며 거절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웃음이 나올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데도 우리는 릴스 조금만 더 봐야 돼요. 웹툰 봐야 돼요. TV 봐야 돼요. 약속이 밀렸어요 하면서 세상의 소소한 일들에 눈이 팔려서 정작 주님의 초대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손에 쥐어진 작은 일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잔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며 주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음성 외에는 페이스워십의 꽃들도

두 곡의 샤넬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음성 외에는 페이스워십의 꽃들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 시절 눈보라가 몰아치는 주일 아침 작은 감리교 예배당을 찾으셨습니다. 폭설 때문에 목사님조차 오시지 못하셔서 교인 몇 명만 남은 아주 초라한 예배였다고 해요. 그때 평신도 설교자 한 명이 엉성하고 투박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말씀인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는 너무 서툴렀지만 그 순박한 외침은 젊은 시절 스펄전 목사님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여러 핑계로 그 자리를 거절하죠. 이 준비된 은혜와 구원의 풍성함을 눈앞에 두고도 당장의 세상 일에 밀려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눈보라 속 허름한 예배당에서 들려온 투박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았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의 따뜻한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의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한이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의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하니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이 젊은 시절 보스턴의 한 호텔에 묵었을 때 일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불이 나서 객실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우왕좌왕할 때 소방관 한

명이 들이닥치면서 에머슨의 방문을 힘차게 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장 나오십시오. 지금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모든 탈출 준비가 다 준비가 끝났으니 어서 나오세요. 하지만 에머슨은 그 급박한 순간에도 자기가 쓰던 원고 뭉치 그리고 책이 눈에 밟히게 됩니다. 어, 잠깐만요. 이 중요한 노트들만 좀 챙기고요. 하면서 꾸물거린 거죠. 화가 난 소방관은 에머슨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면서 소리칩니다. 지금 책 따위가 문제입니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당장 나오세요. 결국 소방관의 단호한 손에 이끌려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사소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쓴 그 글들과 원고와 책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목숨에 비하면 사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도요, 큰 잔치에 초대를 핑계로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살고 누려야 할 생명의 잔치를 코앞에 두고도 당장 눈에 보이는 사소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기회,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에머슨이 불타는 호텔에서 소중한 원고를 챙기려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분주함과 작은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고 세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초청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정말 그 은혜의 목마른 사슴처럼 나아가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목마른 사슴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회의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5년 전에 미국에서 레오노드 빈이라는 남자가 작은 신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웃도어용 신발 딱 한 종류만을 팔았는데 홍보를 위해서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환불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판매된 양의 90%가 환불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품은 하자가 없는데도 막무가내로 이상이 있다며 환불을 요청해왔습니다.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고심 끝에 레오누드는 1차도 2차도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레오누드가 창립한 LLB는 미국에서 최고로 신뢰받는 아웃도어 신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후지다 대는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 체인에 식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3일 전에야 제품을 완성했어요. 후지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배 대신 비행기로 물건을 배송했는데 물건은 제때 들어갔지만 오히려 판매를 하고도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비싼 배송료 값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평판을 얻었고요. 같은 레스토랑으로부터 두 배나 더 큰 계약을 받으며 다른 회사로부터도 많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눈앞의 이익보다 신뢰의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전적으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0: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안산신의박장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약속, 신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신뢰가 가는 사람은 누군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신뢰의 약속,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듣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며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 우리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께 더 큰 박수 함성을 드립시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저도 찬양 함께 따라 부르면서 마음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그저 가난한 목수였던 예수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시며 치료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별그대 여러분도 계시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분명 주님은 우리의 손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 놓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수많은 비밀들과 권세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겨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에드워드 어바운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죠. 기도는 양과 시간보다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지가 기도하는 사람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열정을 순종이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영범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허브 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I am Melody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띄워드리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예수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여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망의 바다에 하늘 소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 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고난에 상막에 놓여 있을 때 또는 그런 화를 당하고 어려움 곤경 가운데서 힘들어 할 때 그때가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낼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또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길 힘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 찬양이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운데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할 비빌 언덕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할 곳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자고요.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감싸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신앙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함께 기도의 마음 모으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0: 박경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운 탈북민 분들, 북향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통일민, 통일을 위해서 먼저 와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 통일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 한국에 오기까지 한국교회의 섬김과 또 나눔으로 지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고 또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분들, 북향민, 이 통일민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들이 참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자매님의 이야기 살펴보실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이 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올해도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예배에서 함께 은혜 나눠주신 한유미 자매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저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입니다. 북청이라고 하면은 북청 물장수, 북청 사자놀이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일성이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거 다 몰랐어요. 북청 사자놀이 문화재 등록이 있다면서요. 오직 북청 하면은 북청 사과. 그 사과도 어떻게 아냐. 북한에서 김부자들 생일 있잖아요. 그때 생일에는 북청 사과를 뭐 4월 15일이다 하면은 415그루를 뿌리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 정도로 북청 사과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청 하면은 아, 북청 사과 이렇게 알아요. 예, 그래서 야, 너는 그저 북청 사과를 먹어가지고 덩글덩글하게 곱게 생겼구나 이런 말도 하고. 제가 15살 때 아버지가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탈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깨신 분이더라고요. 밀수를 하셨고 김정일이를 너무너무 싫어했었고, 그렇게 북한을 싫어하는 아버지를 저는 너무 싫어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반동분자지?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잡아가지?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고 있으면 저희 3남매인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밖에서 경비를 섰어야 됐어요. 아버지 말이 밖으로 나갈까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반동분자고, 왜 공장에 출근 안 하고, 왜 장사만 계속하고, 이 사회에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장사하고 밀수하면서 뭐 먹는 거는 정말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예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는 것보다 산에 나무하러 가고, 그래서 장마당을 가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일주일에 4일 이상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나무 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나는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은 브로커가 아, 저 사람은 중국 다닐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내가 브로커 손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인신매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15살인데 어리잖아요. 그래서 야, 무슨 야, 우리 누가 우리 중국 다니는데 야, 걸라 그딴 말 하지 마라, 야, 무섭다 막 이랬어요. 근데 저희 삼촌이 중국에 그때 어떻게 간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나는 북한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보내달라 해가지고 삼촌이 알았다 해가지고 저를 중국에 넘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 15살 때 우리 삼촌이 아, 너는 어차피 뭐 중국에 가서 시집도 못 가고 일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우리 삼촌이 중국에 대해서 빠삭하거든요. 몇 번 잡혀 나와가지고 중국에 계속 들락날락 도망을 해가지고 빠삭하니까

교회에다가 나를 뒀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인지 모르죠. 근데 삼촌은 여기에 있으면 밥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안전하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갔는데, 처음에 가서 뭐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다 챙겨주고 가니까 아이들이 한 여섯, 일곱 명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꽃제비치 그 중국에 와서 그런 아이들이 있고, 저는 거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여튼 하루에 다섯 번 저희는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주기도문 외우라지.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머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야, 니 진짜 똘똘한 게 왔다. 니 공부도 시키면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성경을 삐뚤어지게 썼어요. 성경 신약을 제가 두 번 썼어요. 그래서 이 신약을 두 번 쓰면은 신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라고. 그래서 썼어요. 이거를 쓰면, 마태복음 쓰면 10원 주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 10원씩 제가 다 모아가지고 북한으로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썼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쓰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끔 저희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저희 몸에 그게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계속 살다가 어느 날은 교회에 이렇게 나갔다가 중국에 그때 큰 교회 빼고는 이런 교회가 다 불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온다 하면은 방석을 타타타타 걷어가지고 다 숨어있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교회 예배 안 드린 척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너무 위험하구나, 우리 북한에서 왔고 하니까 그래서 위험하구나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는 교회를 못 나갔어요. 못 나가고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언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믿었구나 라고 언제 느꼈냐면요, 평온하게 먹고 살 때 저는 못 느꼈어요. 그냥 일상이 이렇구나, 나는 일어나면 성경 쓰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 듣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걸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잡혀 나가게 됐어요. 연길에서 연길 냉면 먹으러 갔거든요. 거기 냉면이 유명하대요. 거기 선교사님이 학용품이랑 사면서 냉면 맛있는 데 있으니까 사주겠다고, 한국 분이시거든요. 너무 설레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냉면을 다 먹고 딱 일어서는데 잡혔어요. 여섯, 일곱 명이 다. 애들 일곱 명이 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사님이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길 감방, 도문 변방, 북한 도문, 남양으로 잡혀나갔어요. 그 과정에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 보위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보위부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다가 발로 차이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감옥에서 욕 안 먹었잖아요. 들어오는 밥 먹고 내가 그냥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여기 딱 오니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막 욕하고 이게 단체로 다 수그려가 있어야 돼. 죄인이 되어서 수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 이렇게 하고 봤다고 아주 그냥 쌍욕을 들어야 됐어요. 거기서부터 여기 어딘가 하면서 이게 막 정신 상태가 막 이게 막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 보이부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이지도원이 그 내가 조는 줄 알고 발로 차긴 했는데 사실은 기도였거든요. 너무 간절해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저기 중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제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때 그거를 느끼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단련대로 갔다가 또 단련대에서 이제 고아원 이런 데로 갔다가 도망쳐서 제가 집으로 갔어요. 야, 그때는 진짜 똘똘했어요. 어떻게 그 감옥 같은 데서 또 도망쳐가지고 집으로 이제 열차를 타고 생각을 했는지, 도망 안 치면 청진의 도직결이라는 데 가서, 도직결이라는 데 굉장히 빡센 곳이거든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거기 나가기 너무 들은 소리는 많아가지고 거기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기에서 어떤 기회를 해서라도 나를 도망치게 해주세요. 나를 도망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3개월쯤 있다가 2개월 반, 3개월쯤 있다가 도망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도 우리가 살면서 저는 북한에서 왔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에 돈도 안 내고 그분이 국수도 또 한 그릇 사줬어요. 대기 고무산역에서 고무산 그 차 타는데 있어요. 예, 거기서 사주고 내 딸이 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데려다 집에까지 그리고 운전수한테 얘 어디서 내리니까 여기서 좀 내려줘라 라고 해서 그분이 또 그렇게. 근데 저는 이런 게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 그런 거지만 저도 물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도해 준 게 아마 제가 그때 너무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도망치게 해달라고 또 이제 거기 나가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아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예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울면서 마주 나왔어요. 죽은 줄 알았다고 안 죽었다고 그 야밤에 통곡침에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감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자유의 그 맛을 맛보면은요 안 도망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 우리 어머니가 아 이가나 또 가겠구나. 그 북한에서 갓나는 그냥 노랫소리예요, 여러분. 네, 그냥 이가나 또 가겠구나. 이가나야. 감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언니는 감시하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집에서 이제 편하게 기도를 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때리면서 어디서 정신병이 걸려와가지고 이거 안 나 저보고 중얼중얼거리는 정신병이 걸렸다고.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손등도 못 믿고 손바닥 손등도 못 믿는데 어디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니 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뭐야. 항상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갈 때면은 그랬어요. 저한테 정신병자처럼 중얼중얼거리지 말라고 조심해라고 너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무래도 내 중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이제는 1억에서 하니까 네 아이가도 된다 막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내 중국에다 500원을 걸어놓은 돈이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또 기절하는 거야. 성경 썼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아니 네 머릿속에서 지우래요 그 말을 그 생각 자체를. 저희 어머니가 아니 뭐 지우든지 어찌든지 나는 뭐 어차피 어머니 말 안 듣는 사람이니까 브로커라는 거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안 넘겨줘요. 그래서 나 팔아도 된다. 나 이제는 그게 12월 28일이고 이틀만 있으면 19살이니까 나 이제 시집가도 된다. 나 이제 시집갈 거야. 중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좋다 야 어떻게 자기 노력 안 했는데 물건이 하나 뚫고도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넘겨달라니까.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힘들게 그 눈 왔어요. 그때 12월 달이라 그랬잖아요. 브로커 집에 갔는데 한 3일인가 이렇게 한족들이 이렇게 막 와요. 막 와가지고 이 여자들이 4까지 한 5~6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 명 막 이러더니 데리고 가요. 막 쏴쏴 이러더니 한 명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응 데리고 갔구나. 한 2~3명 남을 때쯤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가니까. 그리고 브로커하고 약속했어요. 대신에 나를 팔면 우리 집에 반을 주고 삼촌이 반을 가져라. 우리 집 지금 사는 게 힘들다. 근데 안 팔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어째 그럽니까? 제가 물어봐. 제가 혼자 마지막에 혼자 남았으니까 어째 그럽니까? 이러니까 그 아침에 감자 반찬 같이 우리 먹고 있으면서 야, 너를 이제 다 최고로 많이 봐도 16살밖에 아이 보는구나. 자기네는 섹시, 애 낳아줄 섹시 필요하지. 이 애를 아이 키운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하니까 그 아지미 동생이 교회 다니세요 남자분이. 그러더니 야를 어떻게 그럼 내보낼 수도 없고 저기 교회다 또 넣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쨌든 절망을 하고 지금은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작은 체구 덕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너무 절망이었지만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후티 반군의 공세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사우디아라비아가 동맹국들에게 방공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들은 군사 개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고수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한 가운데 일부 간부들은 제재의 장기

악화와 경제난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미 공군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에 전개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감시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지구 궤도를 넘어 지구와 달 사이 우주 공간까지 미래 작전 영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우주군 규모를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소 17개 나라에 최대 10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지난해 최대 8억 달러를 벌었고 일부 노동자는 러시아 군용 드론 공장에도 투입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수감자들이 중국 기업의 주문을 받아 주 7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세계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 3가가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문화, 야외 식사 등이 어우러진 매력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에서 4%로 조정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으로 올해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다가 긴축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연준은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관세로 물가 불안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성장과 고용도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자 선제 대응에 나선 건데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3%로 높이고 실업률 전망치는 4.3%에서 4.1%로 낮췄습니다.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도 기존 3.8%에서 4.1%로 올라갔는데요.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6%에서 3.7%로 높이고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내다봤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이어졌다며 물가상승률을 2%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예멘 후티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사우디가 프랑스와 영국, 파키스탄, 이집트 등의 방공자산 배치를 요청했다고 지역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째 이어진 미-이란 전쟁으로 미국 역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요청한 미군의 후티 직접 공격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사우디군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작전 계획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공동 방위 조약을 맺은 파키스탄과 터키에도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오만은 미국과 후티 대표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고 터키에도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가 후티를 상대로 중국산 둥펑-15 탄도미사일을 처음 실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후티의 공격으로 사우디의 동서송유관 가동이 중단된 데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의 바브엘만 대부 해협까지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당과 행정간부들을 대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고수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강연과 학습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교육은 지난 10일부터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을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로 인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강연에서는 외부의 대화나 비핵화 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제재 속에서도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낸 가운데 내부에서 북미 협상과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나 일부 간부들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핵 보유국의 자부심으로 허리띠를 조이라라는 주문에 대해 핵미사일을 발사할수록 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주민이 먹을 쌀은 줄어든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주민이 바라는 것은 핵 보유국의 지위가 아니라 당장 굶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미 공군의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상에서 전개됐습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동해상을 오가며 장시간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 공군이 3대만 보유한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와 첨단 광학 전자 장비를 이용해 수백 킬로미터 밖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포착하고 발사 이후 궤적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자폭 드론을 동시에 동원한 이른바 4종 섞어쏘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전날에는 미 해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트리톤도 한반도와 동서해 상공에서 장시간 정찰 활동을 벌였는데요. 트리톤은 24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한반도 면적의 약 30배에 이르는 구역을 감시하고 여러 표적의 움직임과 레이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하고 있어 미 정찰기의 잇따른 전개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감시 강화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군이 구체적인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지구 궤도를 넘어 지구와 달 사이의 우주 공간까지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할 작전 영역으로 제시했습니다. 댄 케인 미군 합참 의장은 국방 컨퍼런스에서 미군이 해저에서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싸우고 버티며 이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에 앞서 지상군과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우주 무기를 지구 궤도에 실전 배치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에서 상대국의 위성과 군사 자산을 무력화할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 우주군은 앞으로 5년 동안 병력을 현재 2배인 약 2만 5천 명으로 늘리고 증원 인력의 3분의 1을 전투 부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은 1967년 외기권 조약에 따라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재래식 우주무기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국제규범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주공간의 군사화와 미중러 군비 경쟁이 더욱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 VOA 방송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11개 나라가 참여한 다자 제재 모니터링 팀은 북한이 최소 17개 나라에 최대 10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3만 5,600명에서 10만 1,280명에 이르며 지난해 북한 당국에 벌어다 준 돈은 4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8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돼 있으며 중국 내 북한 노동자는 최대 7만 명, 러시아에는 최대 3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파견된 일부 노동자는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건설과 제조업뿐 아니라 군용 드론 공장에도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어 북러 협력이 무기 생산 단계로까지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임금의 80에서 90%를 가져가고 이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국가 사업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참여국들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파견을 알선한 기업과 개인을 조사하고 학생 비자 악용과 북한으로의 자금 송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구금시설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중국 기업의 주문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인권 유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석좌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오전 5시 30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주 7일 일하고 주문이 몰리면 머리에 손전등을 달고 밤새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배직이 절반으로 줄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고 현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인조 속눈썹과 가발, 의류, 가죽제품 등은 여러 단계를 거쳐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된 뒤 세계 시장에 유통된다는 설명입니다. 총문회에 출석한 탈북민 데보라 최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범에게 붙잡혀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간 뒤 1년 반 동안 감금과 성폭행을 당한 경험도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이 두려워 인신매매와 폭력을 감수하는 탈북 여성들이 많다며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계속 요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일보는 서울 종로 3가가 영국의 도시 여행 전문 매체 타임아웃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종로 3가는 지난 2021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두 계단 상승했는데요. 타임아웃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편집자들의 추천을 토대로 매년 주목할 만한 동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로 3가의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상점이 어우러진 분위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 문화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립 상점과 새로운 문화 공간이 늘어나면서도 지역 고유의 풍경과 역사적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임아웃은 종로 3가에서 보내는 하루를 소개하며 카페에서 폭신한 찐빵을 맛보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종로 3가에 이어 모로코 라바트의 해안 지역 로세양이 2위, 예술적인 분위기로 주목받는 그리스 아테네의 네오스 코스모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고반힐은 각각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아웃은 코로나19 이후 도심의 새로운 창작 공간과 상점, 식당이 들어서면서 세계 여러 도시의 중심가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21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은 대체로 하늘이 맑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수원 18도, 서울 17도, 춘천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9도, 춘천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북도도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주 18도, 대전과 세종 17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30도, 대전 29도, 세종 28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도, 제주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낄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 21도, 광주와 대구 18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광주 31도, 대구 28도, 제주 2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온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평양 17도, 신의주 16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와 함경남도 지방 역시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청진 15도, 함흥 14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2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집니다.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1일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0781 성도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의 새벽 시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북녘당에서도 이 방송을 함께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고요.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북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저도 더 관심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새벽 시간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방송을 하는 이유는 북녘당에서 AM을 통해서 이 시간에 가장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감시 때문에라도 듣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남북한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복음과 또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계속 모아주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주중의 첫날인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선물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구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평안의 은혜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에게 제 3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까지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고요. 준 알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합창단의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윤서준 씨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그에게 다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의 앞에 오늘 어떤 하루가 허락되든지, 어떤 하루가 그렇게 펼쳐지든지, 그 모든 상황을 우리 스스로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구하며,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사업을 하러 가다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자기가 기름으로 다친 데를 다 발라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가서 돈을 주면서 만약 내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잘 좀 봐줘라 그러고 갔어요. 그 얘기를 누가복음 10장에 하면서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 결론은 간단해요.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나는 참 과연 나 목사가 그런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섬기는 것이 뭐냐?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심이 깔려있는 섬김.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너희는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는데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축복을 못 받는 중대한 경고가 성경에서 나오더라고.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축복을 못 받는 중대한 경고가 바로 그 말씀이지요. 세상의 유혹, 재산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지금 세계 인구가 35년 만에 더블로 늘어나지만은 그 중에 어린아이 85%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세계에서 6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7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약 12,000명이 매일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해마다 400만 명이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균형을 잡고 해결을 하느냐? 시편 155편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면 힘껏 베풀라고 그랬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데 오래오래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남하고 나눠 가지세요. 그러면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베이스 오영광 씨의 목소리로 또 예수 앞에 나오면 합창단의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곧 100일 차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드보라 집사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강을 건너시고 중국에서 걸으셨던 20여 년의 여정들 그리고 한국행을 택하셔서 이곳에서 2개월 차에 접어든 정착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0: 네.
1: 그 여정 가운데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고향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고향분들에게 그리고 이곳 남한에서도 이 새벽녘에 우연히 방송을 들으시는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분일까요?
0: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1: 아.
0: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이 그 세상에서 세상의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다르거든요.
1: 네.
0: 달라요. 엄청 달라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충행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과 또 위로와 또 하나님 또 은혜 또 평강을 또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우리 북한 영혼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되길 원합니다.
1: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당장 지금 그 다음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가장 선한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가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그곳이 될 수 있는
0: 네.
1: 우리를 항상 안아주시는 네.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 바뀌잖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0: 근데 북한 주민분들에게, 그런 고향 분들에게 언젠가 정말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고향에 다시금 가실 그날이 있으실 텐데,
1: 네.
0: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이 말씀 드리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어야만이 정말 우리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또 얻을 수가 있고 또 세상 그게 하고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천국 소망이거든요. 천국 소망. 우리가 사람 죽는 것이 다 지정된 지가 한번 죽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그 영원히 살아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또 권유하게 됩니다.
0: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1: 네.
0: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우리 집사님께서 그럼 이곳에서 지금 이제 집도 하나하나 채워가시고 또 신앙생활도 매주일마다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는데 이곳에서 오셔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나이에 상관없이
1: 네.
0: 하고 봤던 일 아니면 경제생활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또 선택지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어떤 걸할 계획이실까요?
1: 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차 기간을 둬가지고 그간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컴퓨터 또 배우고 그런 가정 한 1년 두고 제가 신학 공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0: 1년 동안 이사회와 또 북한과 중국이 다른 환경들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1: 네.
0: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신다고요.
1: 네.
0: 저희가 다음에 뵐 때는 어쩌면 또 목사님으로 뵐 수도 있겠어요. 저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시간 또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1: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전할 말씀은 정말 북한 땅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정말 그 독재 정권 정치하는 그런 나라이라서 우리 정말 다 지금 이렇게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 다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0: 얼른 이 자유의 땅에서
1: 네,
0: 예배의
1: 자유 예
0: 자유를
1: 맞아요.
0: 참 자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감히 우리가 뭐 지금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없는
1: 맞아요.
0: 무궁무진한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다 세세히 다 듣고 계시잖아요.
1: 네.
0: 분명히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남한 정착 2개월 차, 이제 곧 3개월 차에 접어드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드보라 집사님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집사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도전이 심겨졌기를, 복음의 열매가 꽃 피우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보라 집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를 오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지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도미누스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에서 온 김형수 대표와 함께하는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찬양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정말 가을의 한복판에서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0: 여기는 연휴가 목요일, 금요일 이제 빨간 날이어서
1: 네.
0: 토요일, 주일까지 4일을
1: 글쎄 말이에요.
0: 연달아시죠? 4일 동안.
1: 네. 북한에 있을 때는 이게 추석날이라 해도
0: 네.
1: 당일 하루 아니면 또 연휴가 주말이 끼우면 저는 기억이 이틀 이상 지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0: 아, 네. 또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가지고.
1: 근데 이게 4일이잖아요.
0: 네. 네. 이번에는 그래서 이곳에서 또 추석 연휴를 명절을 보내시는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더 특별한 만큼 오늘 그 내 돈 내 산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주말 과일 종합 세트 11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추석이 되면 참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과일 종합 세트.
1: 네, 맞습니다.
0: 선물용으로 사신 거죠?
1: 네, 그렇죠.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0: 네.
1: 참 이제 추석 명절이면 저희가 벌써 이제는 한국 와서도 벌써 이제 10년 더 되고도 남는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0: 네.
1: 참 가장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아려오는 게 추석날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북에서 오신 친구들끼리는 그날에 서로 모이기도 하고 또 만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서로 이제 선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긴 하죠.
0: 네. 보통 그렇게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 한 해 동안 거두었던 하나님께서 네. 허락해 주셨던 것들에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그럼 보통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1: 그러니까 추석은 북한은 보통 지금 여기처럼 화장은 안 하고 다 산에 묻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다 이제 산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는 전날에 이제 다 모여서 가족들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가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산에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제 부모가 있는 경우면 못 가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북한은 다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다 이제 부모라든가 친차 일가족이 산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산에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벌초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점심을 맞으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거기서 이제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술 꽤 많이 마시죠. 산에서. 그걸 이제
0: 똑같네요.
1: 오후 시간 내려오면 그때는 길에 보게 되면 다 이제 얼굴 벌게가지고 치아 분들이 꽤 많아요. 수석날에는.
0: 네. 근데 거기도 그럼 북한에서도 서로 선물을 좀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나요? 이렇게?
1: 그런 건 없어요. 한국은 추석 명절 전에는 완전히 뭐 이제 이게 택배라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이런 선물 상자들이 막 오가잖아요. 개인들이. 네. 북한은 김일성, 뭐 김정일, 지금 김정은 그들이 하달하는 그러니까 밑에다 이제 하달해 주는 것만 선물이라 그러지 개인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건 이게 허용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물보다 기념품을 뭐 서로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0: 네.
1: 선물은 오직 김씨 일가들에 해당해서만 이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평양에 있을 때 저희 연구소 있던 의사단 격리부 안에도
0: 네.
1: 선물과라고 있었어요.
0: 선물과.
1: 그러니까 선물과라는 게 명절 맞으면 그때는 네. 태평술공장에 있는 술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뭐 지금은 김정은 되겠죠. 그들의 명의로 박스에다가 선물 이렇게 써요. 그런 게 되는데 아니다 이제 뭘 넣어가지고 그거는 일반인 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충성을 다한 사람들한테 간부들 탐부들 사실 탐부들한테는 이제 보니까 제 기억에도 술 뭐 한 병에 뭔가 조금씩 주기는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북한은 추석 맞으면서 개인들끼리 서로 선물 주고받는 거 이런 문화는 없죠.
0: 여기 처음 오셨을 때 뭐 처음 맞는 것들이 참 많으셨겠지만
1: 네.
0: 이게 추석이 되면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사실 크고 작은 선물을
1: 맞습니다.
0: 주기도
1: 네.
0: 하고 주변에서도 나누기도 하는데
1: 네, 나도 놀랐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벌써 추석 때기 그 한 일주일 전부터는 집에 상자들이 막 도착하는
0: 그쵸,
1: 거예요.
0: 그쵸.
1: 그래서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자기 신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국정

0: 응원해서 하잖아요.
1: 네.
0: 그쪽에서도 이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원 또 그다음에 동일부 이렇게 해서 와서 한 번씩 강의했거나 해서 알게 된 사람들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미 와 있던 선배들 중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추석날에 솔직히 말해서 몇 년 동안은
1: 네.
0: 뭐 안 사도 이제 그 선물 가지고는 거의 이제 과일 중독 다 대신 과일이 많아요. 과일 많고
1: 그쵸.
0: 그다음에 이제 그 통조림들 그다음에 기름 있잖아요. 무슨 그
1: 식용유.
0: 식용유인데 뭐 일반 식용유 아니죠. 질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1: 있고.
0: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선물들을 많이 받으면서 놀란 게 야, 이 한국사에는 근데 처음에는 금방 왔으니까 남한테 선물 줄 생각은 못 했어요. 근데 이젠 좀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받으면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1: 네.
0: 예,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추석 때는 그 재미도 괜찮습니다. 이번도 그렇게 또 선물을 저희 고향 또 선배님한테 오랫동안 이제 북에 있는 가족 한 명도 안 온 분이어서 외롭죠. 그날엔 또. 네, 또 그분도 항상 또 선물 보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선물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1: 근데 이게 저도 너무 어릴 때부터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오갔던 선물이라서
0: 네.
1: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뭔가 감사의 제목들을 네. 이렇게 선물을 나누면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0: 네.
1: 한편으로는 또 감사의 제목이다.
0: 네, 맞습니다.
1: 많은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또 4일 동안 쉬잖아요, 대표님.
0: 네.
1: 일도 쉬실 거 아니에요, 빨간 날이니까.
0: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회사 일 자체가 또 세포 배양 관련된 거다 보니까 하루는 나가야 돼요.
1: 세포는 쉴 수 없으니까.
0: 그 세포는 자꾸 먹으니까. 배지라고 하는 영양 배지를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1: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시는
0: 그래도 4일이니까, 있겠어요. 4일이니까 네.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느 하루간 또 제가 또 쉴 수 있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너무 오래 쉬는 것도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은 있잖아요. 추석 네. 명절이라든가 길어지면 제가 지금도 기억에 북한에서 추석을 한번 쉴 때인데 이틀이 아니라 3일 쉰 적 한 번 딱 있었어요.
1: 오, 그래요?
0: 다 언제인지 기억이 지금 그때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먹을 게 흔하지 않으니까 야 3일 동안 그거 어떻게 쉬니 주변 사람 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추석이 아무리 길어도 먹는 건 걱정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먹는 걱정은 하지 않는데
1: 너무 많이 먹죠. 네, 추석
0: 근데
1: 때는.
0: 집에 가만히 있으면 추석 때 같은 거 이런 날에는 살쪄요 막.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1: 얼굴이 다 반들반들해서
0: 그래서 제 걱정이거든요.
1: 네.
0: 한국 분들은 자기가 몸 살찌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몸까기, 살까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살까기를 하는데 이번도 이제 추석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도중에 한 번 나갔다 오는 건 다행이고
1: 네.
0: 그리고 이번도 또 이제 명절에 아들 며느리 또 손녀까지 이제 오겠다 하니까 당장 이제 뭐 내일 모레지는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 맞을 준비를 또 해야죠.
1: 3대가 모여서 보내는 명절이에요.
0: 그래 맞습니다.
1: 3대, 2대, 뭐 4대가 모이는 풍경이
0: 그렇죠.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추석 명절에 모이는 집들 보니까 3대가 아니라 4대가 다 모이더라. 거의 다가.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다 지금 90 이상 살잖아요. 대한민국은.
1: 맞아요.
0: 그럼 보통 보면 80 이상 90까지 살다 보니까 90 이상 막 다 사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자, 손녀가 놓은 자식들까지 이제는 다 등달 같이 오다 보니까 중조 할아버지가 되고 중손자, 중손녀가 되는 거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야 사회가 좋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니까 결국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1: 네.
0: 결국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는 거의 이제 중조 이런 건 거의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손자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이미 전에 다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는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중손자, 중손녀의 세배라든가 인사를 받잖아요. 그런 문화 볼 때마다 비교가 되는 거죠. 확실히.
1: 네. 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0: 맞습니다.
1: 계시고 예. 빨간 날에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0: 네.
1: 해외여행도 이날을 노려서 일부러 가시는
0: 지금 보니까 지금 TV 나오는 거 보니까
1: 네.
0: 당장 추석인데 지금 이제 일주일 전부터 지금 공항에 가게 되면 비행기 매진 다 돼가지고
1: 네.
0: 꽉 찬대요. 그리고 지금 뭐 버스 뭐 그리고 고속도로 요즘 봐요. 지금 사람 뭐 완전히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이제 남과 북의 차이를 딱 느끼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야, 이게 북한은 100년 돼도 지금 상태 체제 가지고는 100년이 돼도 따라올 것 같지 못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행복, 희열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죠. 저쪽에서는 우리의 이 방송을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을수록
1: 네.

0: 북한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복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하는 걸 알게 되면 북한이 빨리 허물어지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1: 아멘. 네. 그렇게 기차임에도 참 어려운 시즌이 그런 시기가 바로 추석인데 네. 참 이럴 때마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우리 대표님도 포함해서 네. 기차 예매를 이렇게 손꼽아 기다릴 때 양강도에 가는 기차도 빨리 열리고 신의주에 가는 기차도 얼른 열리고
0: 그러게 말이에요.
1: 평양 가는 기차도 같이 예매할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탈북자분들이 많이 그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은 지금 수소차, 전기차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들이 갑자기 통일되면 북한이 고향에 가야 되겠는데 가는 도중에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탈북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갑자기 통일되면 그 어떻게 갈 수 있지?
1: 세상에.
0: 제일 좋은 게 뭐냐면 SUV 같은 이제 그 큰 저 트럭 네. 트럭 같은 승용차 있잖아요. 그 뒤 북한 말로 라이또방, 롱구방 뭐 그랬거든요. 그런 차에 바퀴가 사륜 기동돼 가지고 밭도 막 가고 산도 막 갈 수 있는 그리고 북한처럼 길이 나빠도 갈 수 있는 네. 그런 사건은 친구들 꽤 많아요. 그리고 휘발유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은 디젤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유 이런 경유 이런 차들을 그러니까 그런 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갑자기 통일돼도 고향에 가려면 전기차나 그다음에 그 수소차 같은 거는 좋지만은 북한이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네. 가다 보면 휘발유 팔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경유 파는 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그런 차를 선호하는 거죠 지금.
1: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 있는
0: 글쎄 말이에요.
1: 소망이에요. 근데 이런 소망과 또 이런 날들을 맞을 때마다 대표님께서는 또 고향 땅을 생각하시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번도 제가 또 추석 맞으면서 또 이번에 그 선물을 준비할 때도 선배한테 보내는 선물이 이제 과일 종합 세트였어요. 근데 뭐 11만 원 하면 사실은 네. 비용 자체도 뭐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한 견만 오전에 한 견 나가서 일해도 될 수 있는 건데 또 그걸 보내면 또 그런 게 그만큼 오는데 그 종합 세트 안에 그 내용이 이 남방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파인애플도 있고 그다음에 멜론 그 북한 사람들 몰라요. 그 뭐 말해도 뭔지 모르거든요. 멜론
1: 하얀 수박.
0: 네, 그다음에 천리향, 그다음에 그 뭐 귤도 이제 엄청 또 이쁜 거 배 사과들 다 완전히 북한에서는 김부조만 먹던 특제품 과일이거든요. 그 세트가 이제 바구니처럼 된 세트인데 네. 진짜 북한에서 아마 고위층들도 그런 건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거 보내면서도 느낀 게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이렇게 복된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오늘도 시편 67편 6절에서 7절 말씀 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1: 아멘. 아멘.
0: 네, 이렇게 참 이게 추석 명절은 보통 보면 그 한 해 동안 풍성한 이제 그 가을 거디를 하고 열매를 먹고 그 맺은 걸 가지고 이미 자기 선친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날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마저도 북한은 어렵지만은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천지 모든 만물들을 정말 이렇게 추석날에 이렇게 부모들한테 드리는 걸 볼 때는 참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우상을 믿는 북한 얼마 차이 나냐 하는 걸 또 간절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참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가을도 함께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네. 주님을 남과 북이 그렇게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하늘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또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번씩 두 번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복음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묵상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동생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희망찬 새 하루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다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하여야 한다고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넘는 오늘날 우리에게 차려진 것은 기아와 굶주림으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량 아사였고 절망과 두려움 뿐이었음을 변명할 수가 없네요. 태초의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이고 그분의 모든 성품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바로 사랑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의 속성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지어진 우리는 오늘 잃어버린 그 사랑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당도 어머니 당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인 어머니의 그 고매하고 위대한 사랑까지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랑을 다 지으신 사랑 중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인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악한 사상과 거짓의 령에 속아 배고픔과 슬픔과 부족함과 절망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랑에 살지 않은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미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당신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나를 위하여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을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이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 원하시면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교회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하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2에서 19도로,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7에서 1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일교차가 큰 환절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복음한 줄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 함께 따라 하셨나요?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그 소망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0: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J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위대한 설교자이고 전도자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9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뮬러 목사님은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날마다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잃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의 법을 늘 마음에 두고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법을 지키고 계신가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말씀을 높이는 자를 기억하고 또 복주십니다. 주의 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다짐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주의 법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늘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지요. 지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가끔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세상의 법

또 우리의 안전을 지키거늘 하나님의 법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평안을 누리는 비결임을 우리는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의 법을 떠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168장, 새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새 찬송가 319장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여러 장애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주의 법을 따르는 것이 거추장스럽다고 혹은 나를 얽매이게 한다고 회피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보호하심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과 이 사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임을 잊지 않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 주간이 있는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일까요? 명절 주간에는 특히 사탄의 괴계가 많고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법을 지키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1장 1절의 이 짧은 한 문장은 요셉의 이런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있어요. 성경에 만 2년, 만이라는 표현 쓰는 것은 잘 쓰지 않습니다. 2년이 꽉 찬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자마자 급히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꽉 찬 2년이 지난 시점이란 뜻입니다. 이는 요셉에게 남았던 마지막 석방의 희망마저 완전히 끊어졌던 이 2년의 기간은 13년의 노예와 죄수 생활 중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조차 되지 않는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해석되지 않는 일들, 또 고난과 시련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그 현실 앞에 우리는 그 현실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인생의 감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고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셉도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고통이,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감옥에 있는 의미 뭘까요? 첫 번째 보면 감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시는 성화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나가시는 시간이다. 이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꿈을 가진 것과 그 꿈을 감당할 능력과 인격이 성숙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젊은 날에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철없이 자랑하죠. 창세기 37장 7절 보니까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어느 정도까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형제들이 반감을 갖고 분노했냐면 요셉을 죽일 정도로까지 반감과 분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꿈 자체는 귀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은 요셉의 그릇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꿈을 담을 만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구덩이에도 넣고 노예 생활도 하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살기도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게 할 뿐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그가 희망을 걸었던 마지막 희망까지도 끊어버리고 2년을 더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요셉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를 다듬고 빚어내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세워져 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철저한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안락함과 평안함만으로는 인간은 결코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이 문제를 당장 없애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에 문제가 풀어진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더 큰 비극을 낳기 때문입니다. 감옥 속에서 요셉이 배운 것은 뭘까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 예, 소망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 자기 속에 수없이 당했던 그 어려움 속에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능력.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눈물. 그리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품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감옥처럼 갇힌 듯이 답답한 시간 있나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를 끝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죠. 바로 이 죄수에서, 노예와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된 데는 하나님은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황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고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옥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이 장소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볼 수 있는 이 감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표현은 만 2년 후에라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사실 원래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잡았다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바꾸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왔던 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다가가는 시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은 이제 며칠 뒤면 감옥에서 벗어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몇 달, 그리고 2년이 다 되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고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요셉이 생각했던 때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변화도 없고 나의 고통은 더 심해져 가고 미래는 소망이 없는 이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도 기다려야 되고 오늘 하루도 이겨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고 이 문제만 봅니다. 결과가 보여야 믿고 문이 열려야 일하심을 느끼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전도 동시에 보시고 나의 과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보시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엉켜있는 관계의 퍼즐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맞추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재촉이 흔들리지 않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예수님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보다는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물밑에서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 마음에 걸려서 이 꿈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굽의 술사들 다 모아가지고 해석하려고 해도 이 꿈이 보면 읽었지만 꿈이 그냥 대충 잡아도 대충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좋은 암소 일곱 마리인데 파리한 암소 일곱 마리가 잡아먹었다. 뭐 충실한 이삭 일곱이 있었는데 파리한 어떤 이삭이 나와서 잡아먹었다. 이 대충 맞춰도 맞추잖아요. 고대 제국의 가장 강력한 애굽에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 이 마술사들 있잖아요. 이 박사들. 이 사람들 이거 해석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가둬버렸어요. 스탑시켰어요. 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 요셉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물밑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이것은 믿음의 또 다른 어려움의 다른 표현일 수 있거든요. 기다린다는 것. 우리 상황대로 되어질 것 같고 우리 생각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 앞에도 이 문제가 일어난 그 비극적이고 어려운 일대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계속 어려운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루어주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 감옥은 어떤 곳인가? 영적 청지기로서 사명을 준비하는 그런 실전 훈련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로만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초점은 요셉 한 사람의 출세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기근 속에서 구원하고 열방의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현실을 준비시킨 그런 광야의 학교는 어디였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며 경제와 인사관리법을 배웠고 감옥에는 고위관리들을 만나며 제국을 다스릴 정치, 외교, 교육, 행정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귀족들이 쓰는 그 언어를 배운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1장 32절 이하에 요셉이 7년 풍년과 흉년의 환란을 확정된 미래, 쿰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고요. 그 명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 명철의 원래 원어는 나본이라 그러는데 정확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 지혜는 학함, 탁월한 대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세우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명한 실천을 통해 흉년을 대비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노예인데 노예로 시킨 일만 하고 살았는데 감옥에 죄수인데 죄수로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이런 지혜와 지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일하게 그가 가장 지우고 싶은 자기 과거 노예와 감옥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2년이라는 석방의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하나님 무엇을 훈련시켰을까요?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가자마자 널 도와줄게. 내가 너 사정을 알아서 너 좀 대단한 걸 알겠어. 그렇게 약속했던 술과 논장마저

잊어버렸을 때 기다리다 지쳐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예. 좀 지나면요 자식도 믿을 거 못 되는구나. 그렇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목욕탕 물에 요즘 대중 목욕탕 별로 없지만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간 아이가 아버지가 시원해 들어와 봐. 여기 참 시원해. 딱 들어갔는데 아이가 들어갈 땐 뜨거워 죽겠거든요. 그럼 또 돌아서면서 한마디 했다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 그것만 아니에요. 모여가고 나와서 아버지가 호떡을 샀어요. 5개를 사서 자기는 4개 먹고 자기한테는 한 개만 주는 거예요. 배부르지?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한마디 또 돌아서면서 한 개 먹고 배부른 놈 4개 먹으면 터지겠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2년 동안 그가 감옥에서 애굽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국이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훈련을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배웠는데 그 통치하는 힘이 뭘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능력도 되지만은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덕입니다. 덕. 사람을 공감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 이게 공감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덕스러운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똑똑한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는 건 많아가지고 알긴 안 해. 이런 표현 하잖아요. 덕스러운 사람. 이 덕이 리더십이에요. 이것을 이 감옥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을 봅니다. 하나는 고난과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서 세상을 볼 때 바로 보지 않고 왜곡되게 보고 사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자기가 더 괴롭죠. 반면에 자기가 고난과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서 위로하고 마음을 감싸는 사람 두 가지 종류를 봤어요. 근데 그 특징은 이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 그래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이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상처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공감하고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덕을 쌓을 수 있는 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은혜가 그 속에 있었든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인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 붕에 오셨던 목사님 그렇게 이 엮이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 선생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그가 목사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안 나온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예.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아픔 중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요셉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가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인격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인격이 나타난 모습은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이 표현을 자주 인용하는 것이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최상위가 저는 용서라고 봅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요 재물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셨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감옥과 총리의 자리가 끝이 아니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사명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난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깊은 실패와 눈물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넘어진 형제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처와 고난, 인생의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통로로 바꿔 가시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끈드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훈련시켜가고

0: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성들이 보통 갱년기 지나면서 가장 나타나는 병 중에 하나가 유방암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남의 얘기를 많이 듣다가 제가 딱 암 진단을 받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무게가 달라요.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뭘 먹어야 되지? 뭘 안 먹어야 되지? 잠은 어떻게 자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치료하지? 무슨 영양제가 좋을까? 별 생각 다 드는데 아무 생각 없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 가족은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면 저 아내는 어떻게 살까? 딸은 어떻게 지내지? 주변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유방암 걸린 분들 참 많은데 먼저 겪었던 분들이 그 아픔이 자기의 사명이 되면서 그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치료 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음식은 뭘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사명이 되면서 힘을 주고 격려주고 힘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다른 지식 주셨다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하시도록 하나님 사명을 주셨어요. 또 원치 않는 고통을 주셨다면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위로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훈련을 시키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인생의 감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좋아하는 분도 없고 거기 오래 머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시고 난 다음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절망만 하지 마시고 찾아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많이 넓어지고 달라지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유리조각들 남들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왔다가 유리조각이 찔려서 나가는 그런 내 마음 속에 유리조각도 깨끗하게 없어져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굳세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바로 연습도 반복하는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고 헛되지 않게 살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드십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 절대 이 믿음 꺾이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작은 삶부터 결단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여러

0: 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3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이 3분마저도 세끼 식사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에겐 날개가, 배에는 돛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개도 없이 날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자는 제자들을 나무라신 말씀이지요. 기도는 우리 삶의 핵심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세요. 깨어 기도할 때 삶은 강력해지고 시험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성껏 기도하며 기도의 위력을 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먼 빈센트 필이 어느 날 골프를 치다가 풀 베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잠시 나눈 대화였지만 청년은 말도 잘하고 인상도 아주 좋았습니다. 청년의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한 필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고 충분히 유능한데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나? 꿈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꿈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네. 내일 다시 올 테니 인생의 목표와 하고 싶은 일, 그나마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 세 가지를 종이에 적어오게. 하루 동안 고심한 청년은 다음날 세 가지 답을 적어왔습니다. 저는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몸을 사용하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청년의 목표를 확인한 필은 격려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자신의 목표대로 몇 년 뒤 플라스틱 제품

제품 생산업체의 공장장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자신의 바람을 즉각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 주님이 또한 그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인생의 목표와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쓰고 주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CTS합 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윤영주 씨의 찬양입니다.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토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요, 질문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주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요,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름이 뭐로 나와요? 아브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람. 이게 아브라함의 축약형이 아브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었는데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꿔주시죠. 몇 장에? 창세기? 17장에. 한 두 장 더 가면 이름이 바뀌는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호칭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방패가 뭘까요? 방패는 적들이 화살을 쏘고 칼을 던질 때, 창을 던질 때 막는 그 전쟁 무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죠. 자, 상급이라는 건 뭘까요? 상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분명히 너의 삶에 채워주겠다는 거죠.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채우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첫 마디가요, 조금 심상치 않아요. 자, 이런 말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채워주마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창세기 15장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줄게 라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벌써 뭐 할렐루야 나오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뭐 주실 건데요,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간은 이 뉘앙스가 어때요?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왜 그럴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많은 자녀를, 자손을 허락해 주마. 그리고 너에게 땅도 줄게. 그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또 뭐 보호해 주고 줄게 라고 하니까 뭐 주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데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 집에서 있는 종이 있는데 매우 성실한데 이 사람이 내 상속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요, 그 약속을 이룰 자녀가 없는 거죠. 현실적인 계산을 해서 자신의 종에게 나는 이 재산 모든 것들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질문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질문이 생겼을 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자,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종이죠,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그 사람, 네 종,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현실은 무엇이죠? 종밖에 없어요. 자기의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세요? 하늘을 봐서 뭇 별을 봐라. 셀 수 있니?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자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상황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갑자기 뚝딱 아들 생긴 것도 아닙니다. 현실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가능성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들도 없고 이 종 하나를 상속자로 세워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뭇 별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훗날 믿음을 갖고 행동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약속들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믿음은 현실의 질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아브라함이 뭐 주실래요? 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얼마나 스토리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질문이 계속이 되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가 거기에서 멀리에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어서 소유로 삼기 위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5장 8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두 질문을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뭐죠?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약속에 대한 다시 한번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맞습니까? 약속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다는데, 자녀를 뭇별처럼 주시겠다는데, 땅을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믿죠? 이것은요, 확신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데도 다시 한번 무엇을 구합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또 질문.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또 질문을 해요. 믿는다고 모든 질문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한 질문은요, 믿음을 버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더 분명히 믿기 위한 질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역시 주 여호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독특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가축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암소, 암염소, 그리고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다섯 종류의 집에서 이렇게 있는 가축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가져와서 뭐 할까요? 10절입니다. 1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음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상 한번 해봅시다. 이 소를요, 갖다가 3년 됐으니까 소가 얼마나 이게 좋은 소입니까? 이 가치 있는, 가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요,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아마 이게 칼로 잘 안 돼서 도끼로 쪼갰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쫙 반으로 쪼개서 한쪽 소를 두는 거죠. 자,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반으로 쪼개가지고요, 양쪽에 놔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수장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 놔요. 그리고 새를 잡아놓고요, 이렇게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끔찍한 일입니까, 갑자기?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정육점 주인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요, 고대 사회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자, 이어서 19절은요.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요, 유다의 예루살렘의 이런 고관들을 막 책망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미지가 있어요.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자, 18절 말씀 보실래요? 송아지를요, 둘로 쪼개서요,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계약서를 여러분 어디다 적죠? 종이에 적죠? 계약서 종이에 적은 다음에 거기다 뭐 찍어요? 도장을 찍죠. 쌍방간에 도장도 찍고 막 지장도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약서,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계약합니다. 이게 계약서예요. 그런데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쪼갠 고기를 사이로 지나가는 게요, 쉽게 말하면 고대 당시의 계약서예요. 여러분, 근데 왜 짐승을 쪼개고 그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사이로 지나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맞아요. 네가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지금 했는데 이 약속을 네가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쪼개진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잘못 사기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고대 사회의 무엇이냐? 언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지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5장 11절 보니까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쪼개서 이 고기들을, 쪼개서 이 짐승들을 다 이렇게 벌려놨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축의 사체 위에 막 솔개가 내리니까 막 쫓으면서 아브라함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궁금해졌어요. 이 쪼갠 고기 사이에 누가 지나갈까? 아브라함이 혼자 지나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나가실까? 아니면 둘이 같이 지나갈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아래 창세기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기 연기가 등장을 해요. 횃불이 등장합니다.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이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누가 고기 구워 먹으려고 불 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8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뭐를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워 이러시되. 이거는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누가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그것이 될 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이루마. 언약의 확실한 증거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다라는 거죠.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약속 지키겠다. 나의 신실함을 걸고 이 언약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토대는 아브라함의 강한 의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아닙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 흔들릴 때 있잖아요. 약해질 때 있잖아요. 질문 생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믿음의 힘이 무엇일까?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힘은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훗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 믿음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리아 산을 걸어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복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복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그 복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병이 낫지 않았을 때,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사업과 직장의 문이 막힌 것과 같은 때, 이럴 때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확증하셨느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때가 언젠지를 로마서 5장 8절이 알려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잘나고 무엇인가 잘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었다.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에서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질문하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며 언약을 맺으시면서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된 거예요. 신약을 살아간 우리 성도들은 묻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과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사실 우리 인간이 불성실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왔습니다. 쪼개지면 누가 쪼개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쪼갠 자의 고개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듯이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셔서 그 죄의 대가를, 그 모든 죄의 저주를 그 아들이 담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암벽을 등반하는 등반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높은 절벽 오르는 등반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손으로 바위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가가 아니에요. 손은 힘 빠질 수 있고요, 발은 헛디딜 수 있어요. 그 순간에도 그를 붙잡아주는 것은요, 안전한 로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결심, 믿음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고 계신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할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누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확신하는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행동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내가 열심히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떠나게 되는 그 마지막 날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님을 만날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주님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에 위치한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57-5291번 세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시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그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의 가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쉬운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마 조금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사람에게 쉬운 사람은 부탁하면 잘 들어주고 힘들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쉬운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고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믿고 움직이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람에게 쉬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쉬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만 쉬운 사람이 될게요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주 특별한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네, 위클래시아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한 번쯤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광야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흔들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했죠.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했죠.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쉬운 사람이 된다는 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움직여야 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뜻과 내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기도하면서 출발해보면 좋겠어요. 그 뜻은요, 바로 하나님께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순종이라고 보내주세요. 순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하나님 저는 제 생각과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오늘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순종이라고 남기셔도 오늘 동일하게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주 결단 기도문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아침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는요. 이순종의 마음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죠.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디 50의 찬양과 부산 배달교회 이성규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단디 50과 함께하는 날은 다음 세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자녀들과 찬양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 시간으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각 가정마다 이 방송 소리 크게 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직 자고 있다면 잠시 깨워서 이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요. 오늘 함께 드릴 찬양 예배 주보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오늘 어떤 찬양, 어떤 말씀 준비되어져 있는지 먼저 받아보시고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그러면 프로비던스 워십의 찬양 함께 나누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분들, 이 아침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길 원하시는 분들, 오늘 순종이라고 화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순종이라고 보내시면 오늘 함께 드릴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의 주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 찬양의 악보들,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질 메시지 말씀도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이 아침 먼저 주보 받아보시고 함께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특별히 오늘 단비오십의 찬양과 부산배들교회 이성규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 하는데요. 다음 세대,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오늘 찬양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방송 크게 틀어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고요. 특별히 지금 이 예배 시간 품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주세요. 기도 제목도 함께 품고 기도하며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0: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득찬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함이 참 큰 기쁨입니다. 오늘 담비 모두 함께 또 서로 아득찬 성취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참 큰 기쁨입니다.
1: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0: 우리 아이들만 한 번 더 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참 큰 기쁨입니다.
1: 함께 예배함이 참 큰 기쁨입니다.
0: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이 월요일 아침,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기쁘게 한번 시작해보죠.

어렵지 않은 찬양인데요. 혹시 입에 익으셨다면 함께 우리 지체를 생각하면서 또 옆을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뻐하며 환영하며 환대하며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내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합니까? 이 모든 질문과 근원의 답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내게 임하소서. 이 시간 베델교회 이성규 목사님께서 함께 선포해 주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낼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찾고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이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면서 드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들, 마음속 결단들, 그리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 함께 남겨주시면 이 아침 함께 품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부산 베델교회 이성규 목사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산드라데이 오코너 판사를 미국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합니다. 미국 대법관 판사는 종신직이지만은 2005년 조기 은퇴합니다. 24년 동안 미국 대법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오코너 판사가 은퇴했던 이유는요, 남편의 치매 때문이었습니다. 오코너 판사는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은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만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미국 일간지에 기막힌 내용이 알려집니다. 입원 중이었던 남편이 아내를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돌보는 아내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케이트라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코너 여사는요, 남편을 끝까지 돌보며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오코너 여사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남편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매는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치매보다 무서운 것이 영적인 치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을 영적인 치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시작이었던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깊이 새기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은혜를 체험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보통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재하시면요, 그 순간부터 내가 아는 차원과 수준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큰 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결코 건널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건너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자 기적처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친히 막으시자 물줄기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을 건너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경험해야 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막연했던 두려움의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이제는 담대한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신자란 사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 받은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광야 같은 이 시대의 은혜 체험이 없으면은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만에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일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에서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어 두 번째는요,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간증이 지속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물이 멈춘 요단강 한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돌을 세우시고 이제 일평생 보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기적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기억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서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념비를 보며 감사의 간증, 기쁨의 간증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말하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은혜를 담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말이 거친 이유는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느새 내 마음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은혜를 기억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서로 은혜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지만은 놀라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은 나에게 다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은 그 저주는 나에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 원망의 말, 실패의 말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말을 하면 그 말은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여러분의 입술에는 은혜의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일상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주님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만드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기념비를 만드신 이유는요, 지난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나 인도하는 여호수아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며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기념하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념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자녀가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오늘도 주님은요, 그 찾으시는 사람이 착한 사람도 아니고요,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닌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저녁마다 모래 위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건져줍니다. 물에서 건진받고 그날 저녁부터 바위 위에 자기를 건져준 사람의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괴롭힘 받을 때는 모래 위에 이름을 적고 도움을 준 사람은 바위에 이름을 새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래 위에 적은 것은 용서라는 바람이 불면 모두 사라지지만은

0: 위위의 적은 이름은 망각이란 바람이 불어도 잊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 서운한 일은 용서란 바람으로 잊어야 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는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마다 감사한 이야기, 은혜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만 높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넌 뒤 돌을 세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오늘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과 고백이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0: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의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잊고 살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부족한 것보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이 시절과 세대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였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삶이 당신을 기념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은혜를 다시 만나고 흘러가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힘을 주시길 소망하며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게 전승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주님, 우리가 당신을 기쁘게 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는 당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1: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0720번님, 4435번님, 또 1419번님 순종이라고 보내고 계시고요. 3160번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아침과 순종 하나님, 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시면 주의 깊게 청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 올려주고 계십니다. 또 4326번님께서도요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또 3874번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 귀요미 친구들 축복해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함께 아득찬 찬양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담비 50의 찬양과 함께 부산 배대교회 이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떠셨는지 짧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준비하고 또 이곳에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는 것도 너무 기쁨인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은 말씀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 팀 멤버, 새로운 멤버가 왔는데 이 멤버가 이름이 은혜거든요.
1: 아멘.
0: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오늘 담비워십 우리 지금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 함께 나와서 예배했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감동이 있고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 친구들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억하며 기념하고 또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1: 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가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아니 왜요? 네, 0296번님께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요. 주님을 찬양하는 작은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천국음마치 찬양 소리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지며 아 나도 지금 이 아이처럼 주님을 찬양했을까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영적 치매가 온 것 같은 모습에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제 안에 계신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은 복된 시간 보냈어요. 오늘 하루 새 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믿음의 고백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0296번님 솔직한 마음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오늘 소중히 간직하시면서 귀한 하루 또 한 주의 시작 힘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결단의 마음 보내주세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맘에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되었는데요. 고전 중에 고전으로 알려진 오디세이 스토리를 잠시 살펴보면 트로이 전쟁에 나간 오디세이가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자 호시탐탐 왕의 자리를 노리던 자들이 궁전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왕실의 재산을 낭비하고 왕비에게 청혼까지 하죠. 하지만 왕비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버텼고 마침내 20년 만에 진짜 남편이 돌아옵니다. 진짜 남편이 돌아와서 가짜들을 다 처단하고 이 왕과 왕비가 행복하게 잘 산다는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가짜들이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등장하셨는데 가짜들이 물러날 생각은 하지 않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충만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예,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충만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떠나가 없는 이 가짜 성전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성전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짜 성전을 등에 업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디세이처럼 성전을 더럽힌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의 악을 척결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가짜 성전 뒤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렸던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이 일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죠. 훗날 제자들은 이 일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원수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다윗과 비슷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의 고백을 이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69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기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열심은 열정, 사랑, 거룩한 분노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럽혀진 성전을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이 마지막 표현 중에 삼키다라는 것처럼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오히려 고난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삼키다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시작부터 기독교와 유대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본 모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모세와 유대교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요한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유대교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기독교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만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흥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도랑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항아리에서 물을 퍼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놀라운 기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요, 모든 기적은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뜻은 우리 예수님은 그 잔치의 흥이 깨졌을 때 인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친히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인간의 기쁨을 계속하게 해주신다는, 잔치가 계속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포도주를 만드십니까? 예, 그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사용했던 돌항아리였습니다. 이 돌항아리는 유대교를 상징하죠. 이 돌항아리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덩그러니 놓여만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기쁨이 사라지고 잔치의 흥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가는 그 시대의 주류 종교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헐어버리라는 말씀이 중요하죠. 만먼 위에 세워진 인생,
권력욕과 명예욕에 세워진

0: 인생, 그런 가짜 성전들은 다 헐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거짓으로 세워진, 가짜 위에 세워진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짜를 허물어야 진짜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세운 모든 가짜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사건으로 다시 새롭게 그들의 인생을, 삶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 거짓과 진리 등 대조를 통해서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가짜 남편들에게 속아서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 쾌락이라는 남편과 살았지만 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였습니다. 성전에 살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저 변방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여섯이나 둘 정도로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변방에 있던 한 여인의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 없이 내 힘과 욕심으로 세운 것들은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가짜 남편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다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여러분들의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업무는 일부 예배 반주 및 격주 오후 예배 반주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 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교회에서 사무 간사를 모집합니다.
3: 지원 자격은 한글 오피스와 엑셀 및 문서 작업에 능수

북한 여성 세례교인입니다. 지원 방법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 주소 등 자세한 사항은 051-747-00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이 9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부산 극동방송 방송사 사옥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방송가족과 전파선교사 운영위원 등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7559-6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어떤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수술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암세포를 방사선이나 혹은 약물을 가지고 직접 죽이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방법은 그 효과적으로 그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찾아내는 것 이것도 쉽지 않지만 진짜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건강한 다른 세포들도 같이 데미지를 입는 그런 부작용이 심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강한 세포의 면역력을 높여서 그래서 그 몸이 스스로 암세포를 이기게 하는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이게 너무나 근본적이고 또 간접적이다 보니까 당장 심각한 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더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가 그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유는 바울 사도가 지금

치료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건 키모테라피, 즉 항암, 화학 어떤 치료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건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직접 공격하는, 실체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막 그것을 야단치면서 그 모든 걸 죽이는 그런 식으로 성도와 교회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 부작용이 있죠. 성도들이 막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암의 다른 치료 방법인 이뮤노테라피, 예, 즉 면역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들 가운데 있는 암세포, 그 죄악들을 직접 죽이는 대신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아름다운지 그 능력과 그 본질을 일깨워주면서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봤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에 주님의 빛을 품고 있는 빛의 사람, 빛의 종,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다른 것이 하나 더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본질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비유를 쓰느냐? 질그릇이라는 비유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라는 비유.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좀 투박하고 볼품이 없고 무가치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예,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예, 어떤 면에서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투박하고 볼품이 없는 무가치한 것,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울사도가 여기에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쉽게 깨지고 박살나는 연약한 존재,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깨지고 박살나는 연약한 존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질그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성경에서 질그릇 그럴 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하면서 뭐예요? 아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과 대비되는 그릇이 뭐예요? 질그릇 아닙니까? 천하게 쓰이는 그릇, 그런 의미로 질그릇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하나가 뭐냐?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나오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는 이 말씀에 나오는 질그릇. 예, 이건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참신앙인들, 그들을 칭찬하면서 참신앙의 사람이 가지는 주님이 주신 특별한 권세, 이걸 소위 뭐라고 그래요? 철장 권세,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 철장 권세. 예, 뭐예요? 철장, 뭡니까? 쇠몽둥이야, 쇠몽둥이. 이 쇠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그 질그릇을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것이 그냥 여지없이 그야말로 통쾌하게 부서지겠습니까? 예, 쇠몽둥이를 가지고 예, 질그릇을 박살낼 때 그때 질그릇이에요. 그 모습, 박살나는 그 모습,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 있어요, 성경은. 예, 이런 거는 사실 좀 실감나게 하려면 말로 하지 말고 직접 한번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쇠몽둥이 갖고 와서 항아리 갖다 놓고 한번 제가 박살을 내보면 아 하고 할 텐데,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예, 그냥 넘어갑니다. 네, 질그릇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쉽게 깨지고 그리고 박살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부서지고 그렇게 부서지면요 땅의 흙처럼 그냥 존재감 없이 흩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대단히 달라지는 줄 아세요? 예. 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상처도 안 받아. 뭐 어떤 그런 막 그냥 상황 속에서도 뭐 우린 절대 데미지 받지 않는 무슨 무쇠솥 아니면 스테인리스 무슨 그릇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온누리교회 가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같이. 근데 그래서 그때는 그 부목사님들끼리 굉장히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같이 교제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하영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제일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제일 많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저희가 모여서 뒷담화했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영조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우리 멘토이시기도 하고 또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임은 끊임없이 하 목사님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종괄수석 목사님, 그분은 하 목사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분이죠, 저희보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하 목사님이 사실은 유리턱이다. 하 목사님 사실은 유리턱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복싱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한 대만 맞으면 다운되는 사람이 있어요. 턱이 약해가지고 그냥 맞으면 다운되는, 그걸 영어로 글래스 저어 그러거든요. 유리턱이라고 해요. 근데 하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 받으면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하 목사님 같은 그런 강력한 메신저가 그렇단 말이야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큰 목회를 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감당하니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지 않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하영주 목사님 같은 대단한 신앙인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질그릇입니다. 예, 너무 쉽게 상처받고 어려운 것 고난 앞에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예, 이런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뭘 갖고 있어요?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거예요. 겉은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보배가 뭐냐는 거죠. 그 보배가 무엇인가. 물론 이건 문맥상 그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기에서 더 중요한 또 다른 개념으로 발전을 시켜나갑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빛과 그리고 생명은 뭐예요? 서로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예, 이 보배가 바로 뭐냐?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친 구원의 빛이죠. 그리고 그건 동시에 뭐가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한다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 이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죄와 상처에 의해서 예, 깨집니다. 질그릇이니까. 예, 부서집니다. 예, 그렇죠. 심지어 뭐 예, 정말 무너지고 박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벅차게 고백하듯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진짜 죄가 우리를 우겨싸는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코 뭐예요? 죄한테 쌓이지 않는다. 이게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우겨싸지만 그럼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예,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벗어날 길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종종 마귀는 원치 않는 정말 어려움을 주거나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싶을 정도로 원치 않는 어려움을 주거나 또 주변으로부터 정말 억울하게 비난을 받게 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정말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기게끔 만들려고 그래. 난 되는 일도 없다. 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공격하지만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렇죠. 실수 있어요. 실수 안 하고 싶지만 해서 하잖아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진 게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넘어지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존엄성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우리다. 정리하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처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사람,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게 여러분과 저 우리라는 사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 비밀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10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비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예, 비록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깨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 뭐예요? 그 질그릇 같은 육체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나타난다. 여러분 이 그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즐거우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환난과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예 깨집니다. 어느 경우는 정말 박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심하게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서지면 그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깨지면 그 끝이에요. 그야말로 꽝 같은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왜? 그 안에 뭐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바로 그 즐거움 같은 육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 같은 이 육체가 깨지는 순간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정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삶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면목은요 고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뭐 모든 게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능력 있고 아름다운지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을 당하고 상처받고 심지어 삶의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큰 실패를 맛봤을 당했을 때 그때 놀랍게 신앙이 힘을 씁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너무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처럼 보이기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믿으셨느냐? 제가 기대한 것은 당연히 뭐예요? 모태신앙 이렇게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40대 때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잘 나갔어요. 그냥 총각 때부터 잘 나갔어요. 자신감도 넘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자기 생각에 정말 잘하고 있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한 가지 그러나 신앙은 없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인이 예수 결혼할 때는 예수를 안 믿었대 그 부인도. 그런데 자기하고 결혼한 다음에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사실 보면서 좀 못마땅했지만 뭐 할 게 없으니까 나가나 보다. 삶이 힘드니까 나가나 보다. 자기 때문에 힘든 것도 모르고. 그리고 뭐 나쁠 거 없지 뭐. 하면서도 가끔씩 말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쓸데없이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무시하면서. 뭐 그런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1997년 어떤 해인지 아시죠? IMF가 오면서 이분이 그야말로 쫄딱 망했어요. 네.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망할 건데 교만하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난 할 수 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버티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좀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자기한테 많은 혜택을 받고 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막 다 배신을 때리는데 그 상처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원래 그래요. 돈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그냥 분노가 막 말도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어떤 그런 막 이 어떤 이 아픔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야말로 인생이 끝장나서 살고 싶지는 않은 그런 정도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건 뭐냐? 그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기 생각에는 정말 무력하고 존재감 없던 그런 사람인데 그때 담대히 그 상황에서 일어서서 자, 그 아내가 자기를 위로하는데 자기한테 격려하고 힘을 주는데 자기가 정말 놀란 건 뭐냐면 그게 진짜 위로가 됐다는 사실. 자기 아내의 말이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내가 주변 사람들 가족들한테도 다 힘을 주고

0: 그리고 그 자기 쪽의 친척들, 그 자기 배신 때린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는데 자기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보니까 그게 아내의 신앙이 힘을 쓰기 시작해서 일어난 일이었다. 나중에 깨달은 거죠. 예, 아내의 신앙이 힘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아내 되는 권사님을 정말 깍듯하게 잘 섬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처가 정도가 아니라 경처가의 수준에 가 있어요. 경처가 아시죠? 아내를 경외하는 분들을. 그런데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평소에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고난의 상황에서 정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파괴하고 망하게 하려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괴롭히려고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그 순간에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걸 나타내므로써 예, 그 생명의 아름다움,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예, 질그릇이 깨지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뭐예요? 십자가 신앙이죠. 이것이 뭡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신앙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